0: 있는 메리밀 진미집을 자주 가요.
1: 어, 금암동이 진짜 어느 순간 갑자기 거기가 또 콩국수나 소바의 성지가 됐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는데 저희는 그 웨이팅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네, 그래서 태평집 같은 경우에는 웨이팅이 있을 때가 있어요.
1: 네, 엄청나더라고요. 네, 한번 가봤는데. 네.
0: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에 맛있는 걸 하나 더 먹는다라는 주의로 그 옆집을 가게 돼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거기도 맛있어요.
1: 아, 네네네. 지금 그 약간 또 조금씩 옆길로 살 것 같긴 한데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식당 갈 때 웨이팅 없는 집은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좀 음식 맛이 좀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갈까. 그런, 그래서 왜 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 음식 장사가 만만해 보여도 같은 피를 나는 형제라도 맛없으면 돈 내고 안 사 먹는 게 음식 장사라고.
0: 그럴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1: 그렇게 어려운 게 음식 장사라고 네네네네. 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지금 재하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외로 맛집 찾아가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그 말씀하신 대로 줄 서 있는 집 바로 옆집. 그러니까 줄 서 있는 집 바로 옆집은 그 줄 서 있는 집을 따라가려고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서 손님은 덜 가지만 맛은 비슷하게 돼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줄 서 있는 집 옆집 상대적으로 좀 제하쌤처럼 사람들 안 빌리는 그런 집을 간다는 얘기도 있고 하긴 하는데
0: 네네네.
1: 네, 이렇게 취향이 갈리긴 하네요.
0: 아유 그럼요. 저도 혼자 가면은 기다릴 수도 있는데 식구들이 딸린 식구들이 가족들이 같이 가니까 다 같이 기다리는 건 힘들더라고요.
1: 아 맞다 네, 맞다.
0: 아이들하고 함께 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네.
1: 아, 또 이야기가 새려고 하는데 했다 이런 얘기하면 나 벌써 센 거야.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어디 장거리 갈 때 휴게소에 꼭 들리거든요.
0: 저도요.
1: 네, 근데 저 때문에 들리는 것도 있지만 이제 차한테도 미안하고 하니까 들리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휴게소에 안 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광주나 뭐 저도 대전 갈 때는 당연히 안 들려요라고 했더니 뭐 강릉을 가거나 이래도 안 들리신다는 우와. 거예요. 그래서
0: 3-4시간을요?
1: 네, 근데 아니 어떻게 해요라고 했더니 힘든데 자기네들 그렇게 된 이유가 아이들 때문에 그렇다고. 아, 장거리 이동할 때 아이들이 자면은 네. 오히려 그냥 바로 쭉 가야지 이때 휴게소 들린다고 들어갔다가 아이들 깨면은 차라리 안 들린 것만 못하다.
0: 공감입니다. 아,
1: 저 이제 아무래도 애가 없다 보니
0: 맞아요,
1: 그냥
0: 맞아요.
1: 아, 그, 머리로는 그럴 수 있겠다 쳐도 와닿진 않았는데 바로 공감이 나오시네요.
0: 아, 공감이 됩니다.
1: 아, 그래서 대기 타는 것보다는 바로 들어가서 먹는 게 낫다 이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소바 이야기 했는데 어쨌든 소바집들에서 또 콩국수도 같이 하잖아요.
0: 네네.
1: 콩국수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메리밀 진미집을 자주 가긴 하는데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콩국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어머님께서 저 어렸을 때 그 여름 되면 꼭 한 번씩 콩국수를 해주셨어요. 그럼 진짜로 콩 좋은 거 사가지고 한번 삶은 다음에 이제 그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그 먹었는데 이게 어린 마음에 그렇게 해서 먹으니까 그 콩비린 맛,
0: 맞아요.
1: 콩비린내 있잖아. 그거 좀 나고 약간 그 입에 걸리는 그 식감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마음에 그게 좀 제 맛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콩국수는 좀 별로 그래서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또 간사하게 사람이 이게 여름 되면은 왜 복날에 몸보신 하듯이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콩국수를 먹어야 몸보신 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그냥 1년에 한 번씩 의식처럼 콩국수를 먹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콩국수 먹을 때 이제 저 좀 놀랬던 건데 그 유명한 이야기죠. 설탕파냐 소금파냐.
0: 네네네.
1: 이게 마치 그 탕수육의 부먹이냐 찍먹이냐
0: 그죠,
1: 치킨의
0: 그죠.
1: 후라이드냐 양념이냐
0: 그죠.
1: 뭐 짬뽕이냐 짜장이냐 그거에 버금가는 논쟁인데 아 저는 당연히 설탕이었어요.
0: 네네.
1: 근데 저 이제 학교랑 다른 데 가고 다른 지역이 있다 보니까 충청도나 수도권에서 여름에 콩국수를 먹는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금을 타서 먹는 거예요. 문화 충격이어서 아니 어떻게 콩국수를 단맛으로 그나마 단맛으로 먹는 건데 어떻게 설탕 안 타먹고 소금 타먹을 생각을 했지? 짜서 어떻게 먹나? 이랬는데 하여튼 좀 신기했는데 그럼 재하쌤은 그럼 어떻게 설탕파신가요? 소금파신가요?
0: 저는 원래는 설탕파였어요.
1: 그쵸, 저 역시요.
0: 네,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이 지역이 설탕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 네.
0: 설탕그릇이 놓여져 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담백한 맛이 좋고요. 만약에 넣는다면 소금을 조금 넣어서 먹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콩국수 어머니께서 정성껏 해주셨는데 그게 요새 그래도 보약처럼 한 번씩은 그쵸. 생각나지만 자주 먹지는 않네. 네, 그런 것처럼 맞아요. 저희 어머님도 한 번씩 그렇게 콩국수 해주시고 하셨었는데 그때는 설탕에 먹었었지만 담백한 맛이 좋아지는 나이가 되었나 봐요. 예, 예, 지금은 그냥 네. 먹습니다. 맨 콩물. 예.
1: 그래서 약간 이야기 연결해서 하자면 다른 지역에서 전라도 사람인지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콩국수 먹을 때 설탕 타 먹으면 전라도, 설탕 안 타 먹고 소금 타 먹으면 이제 전라도 밖 다른 지역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났는데 여름철에 하지 감자잖아요.
1: 네.
0: 감자도 그렇던데요? 설탕파가 있고 소금파가 있어요.
1: 아, 저도 감자 설탕입니다.
0: 아, 그래요. 이 지역이 설탕이네요.
1: 아, 그리고 감자, 근데 요즘엔 좀 생각해보면 안 찍어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그 어머니께서 감자 쪄주실 때 왜 그 유추가라고 하죠. 사탕에 살짝 넣어가지고 해서 감자가 은근히 조금 닳았던 것 같아요. 이미 뭐 찍어 먹기 이전에.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고 그 비슷하게 또 이야기가 또 옆길로 샌다 이러면 안 되는데 순대도 네네. 뭐에 찍어 먹냐에 따라 지역 바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0: 초고추장이냐.
1: 네. 네. 순대 뭐에 찍어 드시나요?
0: 저는 초고추장에 들깨를 팍팍 해서 소스 만들어가지고 찍어 먹거든요.
1: 저는 그냥 귀찮아서 그냥 소금 찍어 먹긴 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주니까. 근데 이게 제가 얼핏 듣기로 서울 수도권은 이제 소금 찍어 먹고 충청도가 새우젓 찍어 먹고 전라도가 이제 초장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초장 이제 그 깨가루 넣어서 많이 먹고 경상도는 막장입니다.
0: 아.
1: 네, 그 된장 쌈장 거기에 찍어 먹고요. 하여튼 그렇게 다른데 순천이 생각보다 전남 순천 있잖아요.
0: 네.
1: 순천이 거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우선 순천 자체가 전남이지만 경남이랑도 붙어 있잖아요.
0: 그러네요.
1: 초장이랑 그 막장도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순천이 정원도 있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0: 외부 사람들.
1: 네, 그래서 새우젓에 소금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남부시장이나 전주도 보면은 좀 뭐 다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0: 먹을 수 있게끔 준비는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0: 외지인들이 있으시니까.
1: 그래서 음식 하나 뭐 찍어 먹냐 가지고도 지역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네.
0: 네네.
1: 그리고 그 오늘도 말씀 들어보면 저는 이제 완산구 쪽이고 재하쌤은 지금 덕진구 쪽이잖아요.
0: 네,
1: 그 보면서 좀 신기한 게 그 콩국수 먹는 집들도 이제 완산구 사람들 다르고 덕진구 사람들을 다르구나.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뭐 크게 당연한 이야기잖아. 당연히 우리 동네 옆집 가까운 데 가서 먹지. 그게 맞는데 근데 저 어렸을 때 생각을 해 보면 그래도 뭐 맛집들이랄지 식당들이랄지 뭐 가는 데가 다 시내 소위 말해 시내 거기에 다 몰려 있어가지고 내 남부시장이랄지 그래서 그냥 아니면 뭐 코아백화점 쪽 중앙시장 가면 다 거기서 해결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전주도 좀 커졌다고 덕진구는 덕진구 쪽에서 해결하고 완산구는 완산구 쪽에서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에코시티는 에코시티에서 해결하고 혁신도시는 혁신에서 해결하고 하는 거 보면 참 전주도 많이 커졌나 싶기도 하고
0: 네. 그런 것도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전주답게 소바하고 콩국수로 이제 가볍게 몸을 풀어봤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끊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bit happy, excited, and cool. I'll meet you this summer.

0: 자, 노래 듣고 오셨는데요. 자, 그럼 이제 소바랑 콩국수 이야기 실컷 했으니까, 그는 이제 냉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전주는 확실히 좀 냉면이 약한 것 같은데, 그럼 재하쌤은 냉면 좋아하시나요?
1: 네, 냉면 좋아해요. 냉면도 좋아하는데, 저는 성주쌤은 냉면이 물냉이세요? 비냉이세요?
0: 아, 저는 당연히 물냉입니다.
1: 아, 그래요? 저는 비냉파였어요.
0: 아, 그러면은 함흥냉면이시겠네요?
1: 아니, 근데 제가 함흥인지, 그 뭐지? 평양인지, 그걸 정확히는 몰라요. 그냥 물냉, 비냉으로만 했었지, 정확한 구분법은 모르겠더라고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0: 네네. 우선은 제가 냉면을 많이 좋아합니다. 진짜 많이 좋아해서 얼마 정도 좋아하냐면, 한때 제 냉면에 꽂혔을 때 서울의 유명한 냉면집 리스트를 딱 작성을 한 다음에 체크해 가면서 먹었어요. 그리고 우와. 한때는 그때는 진짜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날 아침, 점심까지 네, 계속 냉면만 먹기도 했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도 지금 대전을 냉면집을 좀 파고 있거든요. 저희 충남 대전. 그 대전 냉면집 파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대전 가가지고 점심이 됐건 저녁이 됐건 냉면집을 바꿔가면서 두 번씩 냉면을 먹고 내려오고 있어요. 이제 그 정도 냉면을 좋아하니까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냥 우선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쉽게 물냉면은 평양냉면이 좀 더 맛있고요. 그 다음에 네. 비빔냉면은 함흥냉면이 더 맛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냉면 좋아하시는 사람들 중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냉면 잘 모르는 사람들, 하수들 네, 네. 어떻게 구분하냐면 함흥냉면 전문점이라고 써져 있는 집 가가지고 물냉면 달라는 사람, 그 다음에 평양냉면 써 있는 집에 가가지고 비빔냉면 달라고 하는 사람, 아주 하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1: 제가 그러겠네요.
0: 그런데 이제 우선 그럼 평양하고 함흥하고 그럼 물냉이냐 비냉이냐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면이 달라요, 면. 그래서 평양 쪽은 메밀로 면을 뽑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굵어요. 상대적으로 좀 굵고, 그 다음에 함흥 쪽은 감자로, 요즘 이제 고구마도 쓰긴 한데, 아니, 옥수수, 녹말 중심으로 면을 뽑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늘고, 조금 더 굵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고깃집에서 후식으로 나오는 냉면들, 꼭 그렇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 특히 전주 쪽은, 함흥냉면 쪽이라고 그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면이 조금 하얗고 네. 진짜 조금 가늘고 약간 좀 질기다.
1: 근데 물냉으로 나오잖아요.
0: 네, 그렇죠. 근데 사람들 냉면 이미지가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면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물냉으로 나오긴 하는데 약간 면하고 육수가 조금 따로 노는데 그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1: 네, 네, 네.
0: 네, 그래서 걔네들은 원래 비냉이 좀 더 맞고
1: 평양 박사님이시다.
0: 평양 쪽은 감사합니다. 평양 쪽은 이게 면발이 이제 메밀인데 좀 굵은 거요. 그리고 이상하게 물 속에 있으면 얘가 차가운 물 속에 있으면 좀 덜한 것 같은데 물을 조금 뺀 다음에 양념에다 비벼버리면 좀 더 잘 퍼지는 느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함흥냉면은 조금 가늘고 이제 녹말 중심에 가늘고 좀 질겨서 비빔 중심. 그다음에 평양냉면은 메밀 중심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굵으면서 굵다고 해가지고 막 중국집 면 그 정도 굵기는 아니에요. 네네네. 소면보다 조금 굵거나 이제 소면 정도 굵기에 그냥 이제 물냉 이게 평양냉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양냉면 제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전주에서 먹었다고 안 했잖아요. 서울에서 먹거나 네. 대전 가서 먹거나
1: 네.
0: 이상하게 전주에는 냉면 잘하는 집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있어도 함흥냉면 좀 잘하는 집 그나마. 그래도 왜 전주는 함흥냉면, 평양냉면보다는 왜 함흥냉면이 좀 발달했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1: 전주가 워낙이 쌀로 되어 있는 그 정식, 백반 뭐 이런 위주가 많은 것 같고요. 면 종류는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덜 발달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0: 네, 네. 그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쪽이 확실히 좀 맵고 네. 짜고 강하게 먹잖아요. 아, 그런데 이건
1: 심심하죠.
0: 네, 이건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양냉면 좀 잘하는 맛 좀 안다는 사람들 평양냉면의 진정한 맛은 뭐 슴슴한 맛이다.
1: 네, 네.
0: 그리고
1: 맞아요.
0: 그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비판하냐면 행주밥 물을 왜 저돈 주고 먹는지 모르겠다고. 색깔도 씨는 좀 그렇거든요, 약간.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맛도 좀 밍밍하고 네네, 저 맛도 네네. 이상한 저 맛도 없는 걸 왜 저돈 주고 먹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비판도 하시는데 근데 오히려 평양냉면 매니아들은 자 슴슴할수록 살아있어 살아있어 이러거든요. 근데 근데 우리 전라도 냉면집하고는 약간 좀 대척점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좀 그런 게 아닐까? 근데 함흥냉면은 네. 기본적으로 좀 비벼 먹는 냉면이다 보니 네. 아무래도 좀 새콤달콤하고 좀 매콤하고 이런 게 좀 더 전라도 입맛에 좀 더 맞지 않아서 된 게 아닐까?
1: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물냉면에 양념이 올라가잖아요.
0: 양념이
1: 다대기
0: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서울에서 좀 유명하다는 집들은 물냉면에는 양념이 안 올라가요.
1: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갔던 음식점에서 냉면이 나올 때 양념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0: 네.
1: 콜라보네요. 함흥과 평양의.
0: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1: 아, 그렇군요.
0: 그리고 아 냉면 아직 내 갑자기 또 냉면 생각나네. 아 오늘 냉면 먹었어야 했는데.
1: 네 군침 도네요.
0: 근데 확실히 전주는 조금 잘하는 냉면집 좀 이제 좀 약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냉면하면 우리가 지금 여름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
1: 네.
0: 옛날에는 그게 겨울 음식이었어요.
1: 아, 왜요?
0: 왜 겨울 음식이었을까요?
1: 잘.
0: 우선 이제 물냉면 기준으로 육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1: 아,
0: 지금이야 이제 고기가
1: 얼려서
0: 아 얼리는 것도 있는데 실은 네. 얼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이야 이제 고기가 상대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구하기 쉬우니까 고기 잡아서 육수 내 가지고 이제 그 육수로 감칠맛으로 그 냉면을 뽑았다면 옛날에는 솔직히 고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1: 그죠.
0: 귀했거든요.
1: 네네.
0: 그럼 육수를 뽑을 재료가 감칠맛을 낼 수 있는 육수를 뽑을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1: 네.
0: 고기가 좀 힘들면 뭐였겠어요? 참고로 물고기도 생각보다 잡기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1: 무?
0: 그죠, 김치였습니다. 김치.
1: 김치.
0: 그럼 무 딱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김치 중에서도 아무래도 국물이 많은 김치가 필요했겠죠.
1: 그
0: 동치미 같은 거.
1: 네네.
0: 근데 보통 그 김치를 언제 담나요, 우리가? 보통
1: 가을에서
0: 겨울 넘어갈 때 그때 담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동치미가 익어갈 때쯤 한 겨울 때나 돼야 육수로 할 뭐가 생기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진짜 그렇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 이것도 거기서 유래가 나왔다고 하는데 꿩 대신 닭이라고 들어보셨죠?
1: 네.
0: 그것도 원래 뭐 육수 뽑을 때 원래 꿩 잡아서 육수를 뽑아야 되는데 꿩이 안 잡히니까 뭐 닭을 써가지고 꿩 대신 닭이라는 얘기가
1: 그래요?
0: 나왔다고도 하는데 보통 그게 새 사냥 같은 경우도 겨울철 농한기 때 많이 나가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이제 육수 구할 게 겨울에 좀 더 많아지다 보니 그래서 겨울에 냉면이 많이 만들어지고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여름 음식이 아니라 겨울 음식이었다. 이제 그렇게 되고 그다음 국수가 생각보다 지금이야 흔한 음식이지만 옛날에는 엄청 귀한 음식이었다고 해요.
1: 네네.
0: 그래서 왜 지금도 그런 말 많이 썼잖아요. 그 언제 국수 먹여줄 거냐고. 잔치
1: 맞아요.
0: 음식의
1: 맞아요.
0: 대명사.
1: 네네.
0: 근데 지금이야 솔직히 우리 결혼식 뷔페 가도 국수 거의 안 먹잖아요. 먹어도 이제 그 잔칫날 국수 나와야 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손바닥만하게 그냥 요식적으로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옛날에 근데 잔치집에 국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귀한 음식이었다는
1: 그러네요.
0: 얘기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수 재료가 우리나라는 쌀이 아니라 밀 아니면 메밀이었는데 특히 밀, 밀이 진짜 귀했대요. 그러니까 고기보다 더 귀했다고 하더라고요, 밀이. 그러니까
1: 그죠.
0: 진짜 귀한 네. 음식이었고 그다음에 그 국수를 그 가늘게 만드는 것도 생각보다 힘든 작업이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여기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국수의 역사에 대해서 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가볍게 날 덥다고 냉면 이야기 하려고 했더니 이제 국수의 역사까지 들어가게 되네요. 네, 그럼 잠깐 노래 듣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음악 듣고 오셨는데요. 드디어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냉면 이야기 하다 보니까 국수 이야기까지 제가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국수 하면 딱 떠오르는 형태가 있죠.
1: 네.
0: 그 가늘고 긴.
1: 가늘고 길게.
0: 지금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게 소면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가게에서 하는 기다란 면 있잖아요.
1: 네.
0: 걔는 지금 뭐 어떻게 만들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 기계가 찍어내지
0: 그쵸, 기계가
1: 않을까요?
0: 찍어낸다는 얘기는
1: 네.
0: 그니까 기계 그 구멍 채 같은 거 있어가지고 꾹 눌러가지고 쭉 빼는. 근데 처음에 맨 처음에 국수도 그런 모양이었을까요?
1: 그러지는 않았을 것
0: 네,
1: 같아요.
0: 그러면은 맨 처음에 국수를 만든다고 치면 그 가늘고 긴 모양을 만든다고 치면 어떻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가장 쉽게.
1: 칼국수 하던 식으로 반죽을 해가지고 얇게 저미지 않았을까요?
0: 아,
1: 그러면 칼국수하고 국수의 차이는 칼로
0: 네, 맞습니다.
1: 자른다고.
0: 맞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 칼국수가 봤을 때그 초기의 국수 형태 중에 하나고요. 맨 처음에는 우리 찰흙 가지고 놀때 생각하시면 돼요. 큰 덩어리
1: 아,
0: 가지고.
1: 말아요.
0: 네, 그래서 가늘고 길게 만들었다고 해요.
1: 와.
0: 그게 이제 맨 처음 중앙아시아 쪽에 그 고고학 발견하면서 그 화석화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 국수가 나왔는데 그 봤더니 진짜로 그렇게 말아서 만든 것 같은 이제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된게 이제 그 이제 얇게 이제 넓게 이제 그 칼국수 만들듯이 넓게 만든 다음에 접어가지고 칼로 잘라서 만들던가,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아까 그렇게 판 같이 체 같은 데 이렇게 눌러가지고
0: 아, 그건 이제 나중에 좀
1: 나중에
0: 거의 최종 진화형이고요. 그게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얘기하시면 바로 알 거예요. 수타면. 진짜 손으로.
1: 이렇게 다 늘려가지고 계속 늘리는
0: 네,
1: 거요.
0: 근데 그게 실은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수타 자세히 보면 맨 처음 반죽 시댄 다음에 그 이제 서로 안 묻게 하기 위해서 밀가루로 이제 반죽해 한 다음에 꽈배기처럼 꼬아서 두 조각 만들고 또 늘려서 또 그걸 다시 겹쳐가지고 네 조각, 8개, 16개. 계속 축축축 펴가지고 또 32개, 64개 이런 식으로 축축 늘려나가는 거거든요. 원래 초기에 면은 그런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1: 와, 네.
0: 그러니까 면을 그렇게 만들어 가늘고 길게 그럼 왜 만들었냐? 곡식을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 전에 먹었던 곡식은 이제 중앙아시아나 이쪽에서는 밀을 먼저 먹었을 거라고 보고 있대요. 그리고 밀이 생각보다 단단하다 보니까 쌀처럼 물만 넣고 찌거나 끓여가지고 이게 먹기가 쉽지 않다고
1: 아,
0: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도정을 한 다음에 그게 너무 딱딱하니까 결국은 갈게 되고, 갈면 가루 형태가 되잖아요. 그럼 그 가루 형태가 된걸 사람이 먹게끔 다시 뭔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눠지게 된게그 덩어리 져가지고 구워서 넓게 펴가지고 구워서 먹던가, 그게 이제 난 같은 거가 되겠죠? 부침개 같은 거. 아니면 그 덩어리에다가 효소를 넣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먹던가. 걔는 이제 빵이 되는 거고.
1: 아, 네.
0: 아니면 걔를 이제 말씀드린 대로 둘둘둘 길게 길게 막 말아가지고 가는 게 길게 넓혀서 물에 한번 넣었다 빼던가. 그렇게 되면 이제 국수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분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국수가 그런 식으로 들어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도 초창기에는 수타 아니면 그런 이제 칼국수 같은 면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수타, 칼국수 같은 것 중에 약간 좀 변형이 뭐냐면, 왜 중국의 도상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저는 그거는 안 들어봤어요.
0: 아, 왜 그럼 중국 막 여행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밀가루 덩어리를 칼로 막 자르듯이 물에 딱 척척척 집어넣는 거 있거든요? 네, 그게 도상면인 거죠. 칼국수는 진짜 넓게 반죽 펴가지고 말아가지고 착착착 썰어가지고 만드는 게 칼국수라면, 도상면은 그냥 덩어리를 피는 게 아니라 덩어리 상태로 착착착착 잘라가지고 네,
1: 저민다라는
0: 그쵸.
1: 표현처럼 그렇게
0: 네,
1: 만드는 거예요?
0: 저며서 바로 이제 저민 게 끓는 물에 들어가가지고 푸화가 돼서 익혀가지고 먹을 수 있게끔. 또그 비슷하게 이제 사람 손으로 변형된 게 수제비가 될수 있겠죠.
1: 그죠.
0: 그래서 수제비도 넓은 의미에서는 면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면 요리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는데, 그 이제 면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곡식이 필요하겠죠.
1: 그죠.
0: 근데 쌀은 좀 늦게 재배됐을 뿐더러 국수로 만들어 먹기가 밀보다는 조금은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베트남 같은 데는 쌀이 워낙 많으니까 쌀국수 해 먹긴 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북방에서 들어왔었을 때 그 밀이랑 국수가 저 북쪽에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중앙아시아 네네, 그쪽에서 네네. 그때 같이 쌀보다는 아마 북쪽에서는 밀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밀이나 메밀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밀은 우리나라에 잘 맞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밀보다는 이제 메밀이 들어왔고 메밀로 이제 국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메밀이 상대적으로 북쪽, 그러니까 소위 말해 북한 쪽, 강원도 쪽, 산간 지역 이쪽에 더 많이 자랐고, 남한 같은 경우도 삼남지방이라고 하죠. 충청도나 경상도나 전라도. 전라도 같은 경우 당연히 곡식 농사가 잘 됐겠죠. 네. 그런데 그쪽에는 메밀 키울 바엔 차라리 뭘 키워야겠어요?
1: 쌀.
0: 네. 네. 그래서 쌀, 밥 쪽으로 이제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수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메밀로 면을 만들게 됐고, 맨 처음에는 칼국수 같은 형태의 면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조선 후기 정도까지 넘어갑니다. 조선 후기까지 넘어가다 보면 이제 중국 청나라 쪽으로 사신들을 막 보내고 하잖아요.
1: 네네.
0: 청나라 갔던 사신들이 중국 갔다 오면서, 청나라 갔다 오면서 국수 만드는 틀 기계를 봤다고 해요.
1: 아.
0: 그 말씀드렸던 왜 우리가
1: 채처럼 돼서 네. 쭉 눌러서 빼는.
0: 네. 그리고 그 채처럼 만든 걸 쭉 눌러서 빼는 걸 그대로 한번 말려가지고 건조시킨 게 우리가 아는 소면 같은 국수가 되는 거죠.
1: 그죠, 그죠.
0: 그거 아유. 전에는 칼국수처럼 그 면을 만들었다가 그 청나라에서 그 분틀 그거 보고 어마 이거야 해가지고 그걸 들여왔다고 해요. 그 전에 그 분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선 밀 자체도 엄청 귀했을 뿐더러 그 면을 가지고 일일이 또 반죽해가지고 넓게 핀 다음에 그 접어서 잘라가지고 면을 만들고 삶아가지고 내놓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냉면, 국수가 상당히 비쌌던 거고요. 그나마 이제 분틀이 들어오니까 좀 빨리 이제 뺄 수가 있었던 거죠.
1: 그쵸,
0: 다만,
1: 그쵸.
0: 근데 그 분틀이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1: 네.
0: 누를 때.
1: 아.
0: 그래서 한 명이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막 두 명, 세 명이 막 같이 누르거나
1: 기계를 이렇게 눌러야 된다고 생각하면
0: 네.
1: 장정 여럿이 해야
0: 네,
1: 되지 않을까.
0: 그리고 그때 뭐 스프링이랄지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1: 그쵸,
0: 순수하게 손 힘으로 눌러야 되다 보니까 사람 두, 셋이 붙던가 아니면 평양 쪽에서는 사람 하나가 하긴 하는데 등으로 누워가지고 온몸으로 눌러서 그렇게 면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틀이 생기면서 조금 면 뽑는 속도가 빨라졌고, 그다음 제가 2부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감칠맛 내는 육수가 필요한데, 근데 그 육수 재료 구하기가 아무래도 이제 육수로 그 고기보다는 이제 김치를 많이 쓰다 보니, 동치미를 많이 쓰다 보니 동치미가 나오게 되는 한 겨울에, 그 사냥이 되는 한 겨울에 이제 육수가 나오게 돼서 그 물로 면을 만들어 먹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일제강점기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첫 번째 변화 중에 하나는 기계식 냉면 뽑는 제면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로 가는 건 아니지만 스프링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사람 혼자서도 눌러서도, 사람 혼자가 눌러도 면을 뽑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셨던 우리 냉면 하면 떠오르는 그 뭐죠? 얼음.
1: 네.
0: 이제 공식적으로 얼음 공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초창기 얼음 공장은 완전히 생물을 얼려가지고 얼음을 만드는 공장보다는 그것도 전기가 많이 들어갔대요. 겨울에 진짜 한강이랄지 하천이 얼었던 그 얼음을 그냥 석빙고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저장했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그거 대용 역할을 했다고 해요.
1: 아.
0: 그러니까 겨울에 얼려진 얼음을 그대로 그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유지시켜주는, 오히려 그런 거에 더 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찌됐건 냉면이 많이 늘어나다, 그런 얼음 공장들이 해안가, 바닷가 중심으로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인천이랄지, 뭐 부산이랄지, 그리고 서울까지 들어왔고, 얼음 확보가 좀 더 쉬워졌다는 거. 그 다음 여기 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가 들어서냐. 육수 얘기했잖아요, 육수.
1: 네네.
0: 근데 이제 고기도 이제 키우기 시작을 하고, 가축도 키우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육수 뽑으려면 꽤 많은 양의 이제 고기가 들어갑니다. 아, 육수 얘기 나와서 말인데, 또 평양냉면 같은 육수가 필수잖아요. 진짜 이 집이 잘하는 평양냉면 집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또 방법이 있어요. 그 냉면집 들어가가지고 수육이나 제육, 그러니까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파는 집이면 따로
1: 아.
0: 거기는 직접 육수를 뽑는다는 뜻입니다.
1: 아.
0: 그러니까 우리 냉면 먹을 때 보면 고명으로 고기 얹어주잖아요. 네. 근데 그 냉면에 그 고명으로 얹어주는 고기 가지고 육수 뽑아봤자 얼마나 육수가 나오겠어요. 분명히 고명 이상의 고기가 나올 거라고요. 근데 그거 소비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쵸.
0: 근데 그거를 제육이나 수육으로 따로 빼서 판다는 얘기는 이 집은 직접 육수를 뽑는 집이다. 근데 수육이나 제육을 따로 안 판다 하면은 이 집은 육수를 사서 쓴다. 이렇게 이제 그 보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1: 네.
0: 그 다음 또 유명한 평양냉면 집들은 면수라고 해가지고 메밀 삶은 물을 줍니다.
1: 아.
0: 메밀 삶은 물을 줘요. 근데 이제 메밀 삶은 물을 나오지 않는, 메밀 삶은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면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 집은 면을 사서 쓴다. 직접 만드는 게 아니다. 이것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함흥냉면 집은 녹말로 그 육수, 면을 삶는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녹말이다 보니까 녹말물은 맛이 없어가지고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평양냉면 집만 면수가 나오는데, 대신에 함흥냉면 집은 그 면수를 따라해가지고 육수가 나오는 거죠.
1: 아. 그렇구나.
0: 아, 그리고 면 얘기 나와서 말인데 우선 그 육수 나오기 전에 면도 메밀이 찰기가 별로 없잖아요.
1: 네네.
0: 그 찰기를 채우기 위해서 녹말이랄지 밀가루를 넣는데 옛날 밀가루가 더 비쌌다고 하잖아요.
1: 그죠.
0: 그런데 찰기를 키우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냐면 소다.
1: 아.
0: 탄산수소 나트륨 소다 있잖아요.
1: 네.
0: 가성소다를 살짝 넣으면 찰기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 제가 면수 나온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왜 냉면집 가서 면수 먹으면 약간 소다 맛? 그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 냉면에 소다를 넣어서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 육수 같은 경우도 진짜 고기를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육수를 뽑아서 뭐 수육이 나오고 제육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여름에 한철 장사 잘 될 때 냉면집 그 소 하나 삶아가지고 감당이 안 될 거예요.
1: 네.
0: 그리고 그 소의 모든 부위 삶아가지고 곰탕처럼 설렁탕처럼 모든 부위 삶아가지고 육수를 내진 않거든요. 살코기 중심으로 육수를 내다 보니까 소 한두 마리 살코기 넣어가지고는 육수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근데 감칠맛 내는 육수가 필요하잖아요.
1: 네.
0: 그럼 뭘로 넣었을까요? 해결을. 김치도 뼈? 쉽지도 않고.
1: 뼈? 뼈? 아니요. 돼지고기?
0: 돼지고기도 넣었죠. 근데 돼지가 옛날에 그 싼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1: 닭.
0: 닭. 그 닭이랑 뭐 돼지나 소 넣어도 그래도 비싸요.
1: 아, 그래요. 멸치.
0: 멸치. 멸치도 멸치인데 조미료. MSG. 진짜입니다. 그 아지노모토라고 하죠. 옛날 그
1: 멘트 네.
0: 처음 네네. 그 조미료가 MSG가 그 MSG를 이제 일본에서 합성을 해가지고 맨 처음 상품으로 나온 게 아지노모토인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전파가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아지노모노가 냉면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냉면집 입장에서는 소 그렇게 안 잡아도, 돼지 그렇게 안 잡아도 그거 한 통만 집어넣어도 막 소 몇 마리 집어넣은 것 같은 감칠맛이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반대로 그 아지노모노 회사 입장에서도 선전하기, 광고하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 냉면집에 우리 이 아지노모노가 들어간다. 천상의 맛이다. 그래서 마케팅이랑 결합이 돼가지고 네, 아지노모노가 엄청나게 팔렸다고 해요. 냉면을 통해서 엄청나게 홍보가 됐다고 하고, 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냉면 하나에. 그래서 냉면은 우리는 지금 냉면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냉면이라는 말이 없었고 국수가 냉면이었대요. 국수가.
1: 아, 그래요?
0: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이야기를 총 들어보면
1: 네.
0: 국수가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밀가루 가지고는 막 국수를 못해 먹었으니 메밀을 썼어야 됐고 어차피 육수 자체도 기본적으로 장국, 아, 하나 빠졌는데 옛날에는 고기를 넣어서 육수를 내던가 아니면 간장, 간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육수를 내는데 결국은 뜨거운 국수보다는 결국 옛날에 그 화덕이랄지 그 화구도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 따뜻하게 육수를 내서 먹는 것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결국 육수도 좀 차가운 형태였을 것이고 결국 냉면이 국수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드렸던 이제 아지노모토가 나오고 막 분틀이 나오고 얼음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냉면이란 전문 영역으로 가게 됐던 거죠. 냉면 한 그릇에도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국소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아, 제가 너무 많이 길었는데 또 여기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하고 뭐 냉면 좋아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내가 가는 집이 맛집이란 건 아니고요. 그 맛은 상대적인 거니까. 그 확실히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에는 맛집 소개를 한다거나 맛집 책 같은 거 보면 방송도 그렇고 별점으로 지금도 별점으로 표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항목에 맛이 있었어요. 평가 항목에. 근데
1: 네.
0: 요즘엔 맛이 없어진 거 아세요?
1: 아, 그래요?
0: 네. 맛은 생각보다 평가 없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한편으로 맞는 게 맛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잖아요.
1: 그죠.
0: 객관적인 게 위생이랄지 뭐 가격이랄지 그죠. 위생 가격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 있으나 그래도 약간의 기준 좀 공통적인 기준이 있는데 근데 맛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건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공통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주관적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맛 같은 경우는 좀 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집이 무조건 100% 맛집 무조건 맛있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각자 입맛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조심스럽지만 전주에 있는 냉면집들은 뺐습니다.
1: 아, 왜요?
0: 이게 우선은 제 입맛에 좀 전, 제가 또 특히 평양냉면 파다 보니까
1: 네.
0: 제 입맛에 맞는 냉면집이 좀 없었던 것도 있고 혹시라도 같은 지역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왜 처집만 이야기해주냐 또 이런 얘기 나올까봐
1: 아.
0: 네, 그 나름 객관성을 확보한다고 그래서 다른 지역 이야기 다른 지역 냉면집으로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그 재하쌤 그러면 잘 가는 냉면집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콩국수 소밥집 말고 이제 냉면이니까 잘 가는 냉면집.
1: 아니요, 특별히 찾지는 않아요. 고깃집 가서 후식 냉면으로 먹는 정도지, 냉면만 먹으러 가지는 잘 않아요.
0: 야, 그 뜻은 바꿔 말해 생각보다 냉면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1: 네. 냉면파는 아닙니다.
0: 저는 이제 냉면파라서 이제
1: 네.
0: 가는데 우선은 그래도 전북에서 뽑자면 저는 군산의 뽀빠이 냉면인 것 같기는 해요.
1: 가보고 싶습니다. 지금 들었으니까, 아, 가보고 싶다. 가까이 있으니까.
0: 군산 뽀빠이 냉면 같은 경우는 옛날 군산역 근처에 가깝거든요. 옛날
1: 아.
0: 군산역하고 그 중국집 그 유명한 그 짬뽕집 있잖아요. 그 복성루하고
1: 네네.
0: 그 지린성인가 그 매운 짬짜장 짬뽕 유명한데
1: 네네.
0: 그 옛날 군산역하고 복성루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충
1: 아,
0: 뭐
1: 네네.
0: 현대 무슨 세솔 아파트인가
1: 아, 네네.
0: 그 뒤쪽에 있는데 거기 냉면이 근데 그렇다고 슴슴하진 않아요. 그 뽀빠이 냉면을 딱 먹어보면 아 슴슴한 평양냉면도 전라도 땅을 밟는 순간 이렇게 바뀌는구나.
1: 전라도화,
0: 네,
1: 네.
0: 그래서 맛이 좀 세요. 진한 느낌이고 그다음에 고명도 돼지고기에다가 닭고기까지 얹어줍니다.
1: 아.
0: 그래서 그리고 깨가루도 엄청 올려주고 제가 봤을 때 전라도 음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끼지 않고 넣어주는 들깨가루 같긴 하거든요.
1: 아,
0: 이건
1: 네.
0: 전남 전북 공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확실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라도 쪽이 들깨가루 엄청 좋아하고 많이 넣어 드시는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진짜 거기 가면 근데 깨가 약간 노리끼리한 거 보면 참깨 같기도 해. 하여튼 거기 가면은 진짜로 좀 짭조름한 국물 맛에 진짜 닭고기 육수랑 돼지고기 육수가 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냉면을 먹을 수 있고 딱볼 때마다 아 평양냉면도 전라도로 들어오면 이렇게 맛이 변할 수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는 이제 그런 집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냉면 하면은 당연히 서울이죠. 서울은 혹시 서울 냉면 어디 유명하다고 들어보신 데 있으신가요?
1: 아니요,
0: 아
1: 저는
0: 진짜 냉면파가 아니시구나. 서울의 이제 냉면 성지 하면 을지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을지로.
1: 을지로 상가
0: 네, 을지로
1: 거기
0: 상가 있는데
1: 쪽이에요?
0: 그쪽인데 을지로가 또그 나름 그 맛의 성지예요.
1: 아,
0: 그래서
1: 그래요?
0: 서울에 그 전주는 가맥집이 있다면 서울은 골뱅이가 있거든요.
1: 그래요?
0: 서울 골뱅이도 을지로에서부터 시작을
1: 아.
0: 했고요. 그다음에 뭐 노가리랄지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 을지로 그쪽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야장문화라고 하죠. 그 길바닥에서 그 맥주 먹고 하는 것도 을지로 그쪽에서 시작됐다고 알고는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 을지로 사가 쪽에 그 오장동이라고 있습니다.
1: 오장동은 거기 아니에요? 그 고기들 아니구나.
0: 아, 거긴 마장동.
1: 마장동이네.
0: 네네. 네네. 마장동. 그 오장동은

0: 함흥냉면의 성지예요. 아. 그래서 함흥냉면 비빔냉면은 오장동 중심으로 뭐 흥남집이랄지 뭐 함흥집이랄지 막 오장동 함흥냉면이랄지 그 세 개 네 개가 다 몰려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을지로 3가랑 4가 쪽에는 그 지금 이사가긴 했습니다만 을지면옥, 그다음에 필동면옥, 그다음에 우래옥 이래가지고 평양냉면 맛집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쪽 가면은 뭐 이제 각자 자기 가는 집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장충동 평양냉면집, 장충동 평양냉면 그 집이 제 스타일이긴 한데 다 각자 자기 집들이 있고 이 장충동 평양냉면 마저도 을지로 육가 쪽에 가깝습니다. 그다음에 뭐 남포면옥이랄지 막 이런 데도 다 을지로 쪽에 가깝죠. 을지로가 거의 성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제가 요즘 꽂혀 있는 곳은 대전입니다. 대전. 제아쌤 대전 하면 딱 떠오르는 음식이 뭐죠?
1: 성심당.
0: 그죠. 대전은 빵이죠. 네. 대전은 성심당 빵이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대전역 가면 진짜로 다 성심당 하나씩 다 들고 있습니다. 그쵸, 진짜로. 그쵸. 그리고 성심 대전역에 또 성심당 또 대전역점 있어가지고 사람들 그 엄청 줄 서 있고 한데 오죽하면은 대전역에 사물함에 다 그 성심당 빵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은 대전 유일의 멋집이자 맛집이 성심당이라고 할 정도긴 한데 근데 대전이 생각보다 요즘에는 그 노잼 도시로 어떻게 잘 밀고 나가가지고 생각보다 볼 게 많더라 해가지고 나름 그 좀 그래서 관광객들이 의외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곳 해가지고 많이 가고 있는데 대전이 생각보다 면 요리가 강해요.
1: 아, 네.
0: 그래서 냉면 결국은 냉면 이야기를 하긴 할 거지만 대전이 또 유명한 게 칼국수가 유명합니다.
1: 그래요?
0: 대전 칼국수 유명하다는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1: 면 쪽이 강하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네네. 칼국수 맛집들이 많아요?
0: 칼국수도 칼국수인데 대전이 칼국수가 유명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가락국수 들어보셨죠?
1: 네네.
0: 옛날 그 휴게소에 그 우동을 네네. 가락국수라고 네네. 했잖아요. 네. 그 가락국수 가장 유명했던 데가 바로 대전입니다. 대전역.
1: 아.
0: 대전역 가락국수도 결국 칼국수에서 나온 거거든요. 물론 가락국수하고 우동, 가락국수하고 칼국수가 무조건 같다는 건 아닌데 그 나오게 된 계기랄지 배경은 같다는 거예요. 대전역이 이제 가락국수는 칼국수가 유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차 때문에 그래요. 기차. 당연히 역이니까 기차겠죠.
1: 그죠.
0: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이야 이제 서울 갈 때 KTX 타고 가니까 열차가 천안함선까지 쭉 올라가가지고 확 가지만 옛날에 KTX 없었을 때는 대전까지 대전에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경부선 가는 열차는 대전역에서 갈라지고 호남선이나 전라선 가는 열차는 서대전역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1: 네.
0: 그 전에 1968년인가까지는 호남선 열차도 대전역에서 갈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증기기관차가 남아있고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대전까지 가는데 한 4시간? 5시간 정도 걸렸다고 해요.
1: 배고플 시간이네요.
0: 네. 게다가 증기기관차다 보니까 대전까지 가면은 그 물통이랑 연료가 다 한번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물통이랑 연료도 한번 채워줘야 되고 이게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대전 기차는 길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길어서 회전이 이렇게 한 번에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대전까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반대로 가야 된대요. 대전까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회전이 안 되니까
1: 그렇죠.
0: 갔다가 앞 기관차만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꾸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기관차에다가 딸감이랑 물 싣는 시간이랑 앞 기관차 바꾸는 시간이 한 4, 50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고플 시간이고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출출할 때 빨리 먹을 수 있는 게 필요했겠죠.
1: 그죠.
0: 그래서 대전역 앞에 칼국수집이 유행했던 거고 그러다가 이거 장사 되겠네 싶어가지고 플랫폼에다가 가락국수 집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대전이 면 요리가 강하게 된 거라고 해요.
1: 네네.
0: 그리고 이렇게 면 요리가 강하게 된 게 기차하고도 관계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군수물자 밀을 먹었던 게
1: 네.
0: 또 밀이랑 이야기하면 또 이제 이야기가 또 길어지니까 그냥 이것만 얘기할게요. 미국에서 6.25 끝난 다음에 그 밀가루 원조를 해줬잖아요.
1: 네네.
0: 밀가루 원조 해주면 보통 뭐 미국에서 들어오는 밀가루가 들어오는 항구는 크게 두 군데였겠죠. 인천 아니면 부산이었겠죠. 네.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어디로 퍼졌겠어요. 경부선 따라서 대구, 대전, 서울로 가든지 인천에서 서울 거쳐서 대전 대구로 해가지고 부산까지 가든지 그러다 보니까 대전이나 대구에서 그 밀가루가 하차가 많이 됐고 그리고 대전이나 동대구역이 다 큰 역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기 시간도 많았고 그래서 그 국수가 유명해졌다고 해요. 아, 국수 이야기 좀 많이 했는데 다시금 이제 냉면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칼국수도 유명하고요. 냉면도 또 유행을 합니다. 또 대전이 냉면 유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피난이민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성심당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이제 우리나라 6.25 터져가지고 그 후퇴가 대전,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까지 내려가잖아요.
1: 네.
0: 그 피난민 내려가는 길목 중에 하나였었고 그다음 인천 상륙작전 덕분에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 개입해가지고 일사후퇴 때 내려오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일사후퇴 때 대전에 정착하셨던 분들이 좀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성심당이 반대의 경우거든요. 그 흥남철수라고 하잖아요. 함흥이나 흥남에서 배 타고 이제 부산으로 들어오는데 그 분들 고향이 이제 이북 쪽이었었는데 성심당 주인분들 고향이 최대한 서울 가까운 데 살고 싶어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 열차가 대전에서 고장났다고 하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대전에 정착하게 됐고 그 거기가 또 독실한 또 천주교 집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심 들어가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대전 정착하면서 그 대운동 성당 거기가 그 대전교구 주교자 성당인데 성진당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거기 찾아가가지고 나 여차차 해가지고 천주교 독실하게 믿고 있는데 북한 그 공산당의 그 탄압에 못 견디다가 왔다. 그 부산으로 왔다가 서울 올라가다가 대전에서 멈췄는데 먹고 살 게 없다. 나 좀 어떻게 좀 책임져 달라 좀 도와달라 했더니 그 밀가루 두 포대 줬다고 하죠. 그 신부님이 좀 밀가루 두 포대로 그 문을 열어가지고 된 빵집이 성심당에 찐빵집이 성심당의 시작이었다고 해요. 대전역 앞에서 이제 열린 좀 냉면 이야기해야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냉면 넘어가자면 냉면도 그런 식으로 북한의 고향이었던 분들이 대전에 정착을 많이 했고 그분들이 이제 대전에서 냉면집을 많이 차렸어요. 그래서 대전에 생각보다 강한 이제 평양 냉면집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전에 냉면 먹으러 많이 가거든요.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서울까지 가기엔 너무 힘들어. 그렇죠. 돈도 많이 들고. 근데 대전 정도는 가볍게 갔다 올 수 있는? 가볍게? 네, 저는 이제 대전이나 광주는 가볍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전 가가지고 이제 서울 못지않은 이제 평양 냉면을 먹으러 이제 가고 있고. 진짜 한번 가면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대전을 가는데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냉면집 두 곳을 달리하면서 냉면을 다른 우와. 냉면 다른 냉면에서 두 그릇씩 먹고 내려옵니다.
1: 두 끼가 냉면이시라는 거죠?
0: 그 정확히는 한 끼에 두 그릇.
1: 아.
0: 점심을 A 냉면집에서 먹고 그다음에 B 냉면집에서 먹고 가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왔을 때 가장 대전 냉면집에서 가장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어디냐면 숯골원 냉면이라는 곳이에요.
1: 네.
0: 거기가 진짜 100% 순면도 쓰고 순면 그러니까 메밀 100% 면도 나오고 있고 꿩냉면도 먹을 수 있고요.
1: 아.
0: 그다음에 최근에 꼭 괜찮았던 집은 진남포 면옥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동치미 국물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0: 아 제가 이거 쓸데없는 이야기하다가 중요한 이야기 안 했는데 지금은 동치미 국물을 잘 안 쓴대요.
1: 네.
0: 왜냐하면 동치미는 맛이 일정치가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지금은 동치미를 잘 안 쓴다고 하지만 여기는 동치미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가는 집이 평양옥 여기가 괜찮았고 원미민옥은 약간 그 뽀빠이 냉면 비슷한 집이에요. 닭고기 육수를 진하게 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진짜로 파 다대기를 넣어줍니다. 파 다대기를 넣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맛이 또 확 달라지고요. 그 다음 사리어 면옥은 또 황해도식 냉면이 나오는 집이에요. 그리고 함흥냉면도 은근히 괜찮은데 대들보 함흥냉면 여기도 좀 괜찮더라고요. 제 입맛에는 여기가 가장 맞는 냉면집인 것 같고요. 야 벌써 이렇게 해가지고 냉면집까지 저 입에 침이 고이는 거 보니까 빨리 냉면 먹으러 이제 라디오 방송 마치고 냉면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최하쌤 오늘 냉면 이야기 들으니까 어떠셨어요?
1: 아 저는 냉면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들으면서 아 이렇게 알고 먹으면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함흥하고 평양의 다른 점 뭐 이런 것들 다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가보고 싶네요.
0: 네.
1: 대전에.
0: 네. 제아쌤도 네, 냉면 드시러 대전이나 언제 이제 가족들과 함께 군산 네. 가셔서 이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도 날도 더운데 시원한 냉면 아니면 콩국수나 소바 한 그릇 하면서 더위를 마지막 더위 잘 이겨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1: 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한참 찾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을 잊었다가 뒤늦게 생각나기도 하고 며칠 전 나눴던 이야기가 가물가물할 때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억은 흐려지고 또 어떤 기억은 잊히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이 있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을 위해,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놓았던 사람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은 잊지 말아야겠죠.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은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오늘 전주원에서는요, 광복절을 앞두고 전북 서부 보훈지청장과 함께 광복의 의미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에 머무른 일이 아니라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와 사람,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시간,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935 라디오 전주원 지금 시작합니다. 첫 곡입니다. 윤두현 밴드 나는 나비.

네, 윤전밴드 나는 나비 듣고 왔습니다. FM93.5MHz 935 라디오 전지원 185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나는 나비 첫 곡 듣고 왔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 어딘가로 훨훨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유로운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도 처음부터 당연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우리의 말과 이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그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걸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광복절이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은 날입니다. 8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오래 흐르면 역사는 교과서 속에 몇 줄로 남기 쉽지만 그 안에는 실제로 그 시대를 살아냈던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단순히 과거의 한 장면을 기념하는 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북 서부 보훈지청장 이윤심 지청장 전화 연결해서요, 광복절의 의미와 우리 지역에서 기억해야 할 독립유공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보훈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조용필, 바람의 노래.

네, 조용필 바람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요, 매주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제 방으로 여러분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제 방 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눌러주세요. 935 라디오 전주호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요.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광복절을 기념해서요, 전북 서부 보훈지청 이윤심 지청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그리고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내일은 우리 민족에게 아주 뜻깊은 그런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전북 서부보훈지청의 주요 업무와 광복절 기념 행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윤심 국가보훈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과 함께합니다. 지청장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935 라디오 전주원 청취자 여러분, 전북 서부보훈지청장 이윤심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광복절을 앞둔 오늘 보훈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청취자분들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감사 마음을 전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지청장님, 먼저 이 청취자분들에게 이 전북 서부보훈지청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전북 서부보훈지청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익산, 군산, 정읍, 김제시와 부안, 고창군 등 서부지역 6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존 독립유공자신 이석규 애국지사님을 비롯해서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전공상 군경 및 유가족 등 약 15,000여 분의 보훈 대상자분들이 저희 관내에 계시며 보훈지청에서는 이분들을 위한 예우와 보상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뒀는데요.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광복절은 단어에서도 의미를 알 수 있듯이 빛을 회복하다라는 의미로 우리나라가 35년간 이어진 일제강점의 암흑을 걷어내고 나라의 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26년은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님이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로 유네스코에서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로 지정한 아주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올해가 김구 선생님 탄생 150주년이었군요. 아, 저도 잘 몰랐습니다. 아마 저처럼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광복절과 더불어서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를 위해 특별히 진행하고 있거나 예정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2: 네. 저희 관내에 생존 독립유공자신 이석규 애국지사님을 비롯해서 약 380여 명의 독립유공자 유가족분들을 각 시군과 협조를 통해 위문할 예정이고요. 군산에서는 8.15 워터 페스티벌을 광복절과 관련한 참여형 프로그램과 전시 등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네. 또한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회를 계기로 지난 5월에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익산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했는데요. 앞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각종 행사들과 연계한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 네, 단순히 기념행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네요. 이 중에서 8.15 워터 페스티벌은 어떤 행사인지 좀 궁금한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8.15 워터 페스티벌은 이번에 군산 청년회의소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대규모 서바이벌 물총대전을 비롯해서 기부물품 바자회, 역사 테마 게임존 운영 이렇게 세 가지 메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에 군산 철길 마을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행사 수익금은 유공자분들과 보훈가족을 위해 기부한다고 해서 더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8월 17일 월요일에 진행된다고 하니까 많이들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행사 수익금이 유공자분들께 기부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전북 서부보훈지청도 여기에 뭐 행사에 참여를 하고 진행하시는 게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저희는 8.15 워터 페스티벌에서 체험형 홍보 부스를 운영합니다. 아이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십자말 퀴즈 풀기를 진행해서 쉽고 재미있게 광복절 의미에 대해 되새길 수 있는 체험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국가 상징인 태극기 전시와 훈장 미전수자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로 참여하기 좋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 훈장 미전수자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훈장 미전수자라는 것은 어떤 분들인가요?
2: 네, 훈장 미전수자분들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해서 서훈이 결정됐으나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서 아직 훈장을 전수받지 못한 분들을 말합니다. 현재 훈장 미전수자분들이 전국에 약 7천여 명 있고 저희 관내에만 192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청에서는 올해 유네스코 김구회를 맞이해서 훈장 미전수자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프로젝트인 훈장의 주인을 찾습니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후손을 찾지 못한 분이 7천여 명이라고 하니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 훈장 미전수자분들이 굉장히 다 이렇게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훈장의 주인을 찾습니다 프로젝트는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2: 바로 그 훈장 미전수자의 후손분들을 찾는 사업인데요. 후손들을 찾기 위해서 독립유공자 관련 자료 분석을 시작으로 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자료 확인, 또 지역 주민과 관련 전문가 탐문을 통해 후손에 대한 단서 추적 등을 통해서 최종 확인된 자료로 후손 여부를 심사한 후에 훈장을 수여해드리는 것이 최종 목표인 사업입니다.
1: 네, 그렇군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는 끝까지 훈장을 좀 전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후손분들을 찾아서 훈장을 수여드리는 것까지 좋은 취지의 그런 프로젝트이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려운 점 없으실까요?
2: 네, 가장 어려운 점은 앞서 말씀드리는 과정을 통해서도 찾지 못한 후손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점입니다. 네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훈장 미전수자분들에 대해 알리고 홍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군산역사관에 미전수된 훈장을 전시하는 독립유공자 훈장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고 또 10월에 있을 고창의 모양성 축제와 연계해서도 훈장 미전수자 후손찾기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니까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네네. 이 훈장들이 주인한테 돌아갈 수 있기를 꼭 바라고요. 해당 사업이 꼭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군산 역사관에서 전시되는 미전수된 훈장 전시 이 행사에도 참여하시고 많이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북 서부 보훈지청장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이 광복절의 의미부터 유네스코 김구의 해까지 알게 됐는데요. 아마 내일 광복절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청장님, 이 마지막으로 광복절을 맞이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2: 네, 광복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낸 소중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앞장서 노력하겠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감사의 마음이 그 가치를 이어나가는 데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내일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잠시라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분들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되새겨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보훈부 전북서부보훈지청 이윤심 지청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상현 씨 밴드 찬란 듣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 소통협력센터가 전주의 지역 자원을 새로운 브랜드와 사업 아이디로 발전시킬 2026년 전주 로컬 브랜딩 아이디어 해커톤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전주의 문화와 역사, 먹거리, 관광자원, 유휴공간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브랜딩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입니다. 2명에서 5명으로 팀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고요. 모두 15개 팀을 선발합니다. 모집 분야는 지역 가치와 로컬 푸드, 거점 브랜딩, 지역 기반 제조, 지역 특화 관광, 디지털 문화 체험 등입니다. 선정된 팀에는 두 차례의 온라인 멘토링이 제공되며 최종 발표와 심사를 거쳐 대상 100만 원 등 총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온라인 멘토링은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되며 본 행사는 9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전주 소통협력센터에서 열립니다. 참가 신청은 8월 21일 오후 2시까지 참가 신청서와 기획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에는 정상적으로 신청됐는지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결과는 8월 27일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 소통협력센터 지역소통협력팀 전화 063-288-7103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연화정 도서관이 전통 바느질 공예를 직접 체험해보는 연화정에서 한 땀 한 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연화정 도서관 연화루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데요. 한복 문화 강사 송진아 강사와 함께 전통 바느질 기법을 활용해 모시 항랑 흔들개비와 달 항아리, 북커버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성인으로 회차별 10명씩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늘 8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전주 도서관 누리집 프로그램 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료비는 회차당 5,000원이고요. 접수번호 11번부터는 대기자로 등록돼서요. 취소자가 발생할 경우 개별 연락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화정 도서관 063-714-352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성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와 삶을 바라보는 제19회 전북여성영화제 희허락락이 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메가바스 전주 객사점에서 열립니다.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해 열리는 올해 영화제의 슬로건은 유영하다, 유연하되게입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붙들고 시간과 관계를 가로지르며 함께 나아가는 여성들의 힘과 이야기를 영화로 만나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모두 10편의 영화가 상영되고요. 특히 모든 상영작에 관객과의 대화 GV가 마련돼 영화를 본 뒤 작품에 담긴 여성의 삶과 사회적 의미에 대해 관객들이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전북여성영화제 희어락락은 전북여성단체연합이 주최 주관합니다. 영화를 통해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만나고 우리 사회의 성평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제19회 전북여성영화제 9월 3일부터 5일까지 메가박스 전주 객사점에서 열립니다. 영화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평화도서관이 영화 나는 보리에 김진유 감독을 초청해 영화와 가족 그리고 소통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강연은 코다에 대하여를 주제로 오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평화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코다는 청각장애 부모를 둔 자녀를 뜻하는 말인데요. 김진유 감독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나는 보리를 통해 코다로서 살아온 삶과 정체성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강연은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시민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수어 통역도 함께 제공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 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사항은 평화도서관 063-281-6424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영화를 통해 서로 다른 언어와 감각으로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만나고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겁니다. 전주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음악 듣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스웨덴 세탁소 두 손 너에게.

네, 스웨덴 세탁소 두 손 너에게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생학습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대표 평생학습 축제인 제20회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이 9월 5일 토요일과 6일 일요일 한국전통문화전당 1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평상학습 기관과 동아리 등이 참여해 시민들이 다양한 배움과 체험을 만나는 행사입니다. 현재 전주 평상학습 한마당 행사장 안내와 프로그램 운영을 도울 자원봉사자도 8월 28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행사일 기준 만 13세 이상으로 야외 활동이 가능한 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행사장과 프로그램 위치 안내를 비롯해 체험부스 운영 지원, 방문객 질서 유지, 행사장 환경 정리 등 다양한 활동을 맡게 됩니다. 다만 안전에 주의가 필요한 업무에는 성인 자원봉사자가 우선 배치될 예정입니다. 활동에 참여하면 하루 2만 원의 활동 실비가 지급되며 활동 시간에 따라 자원봉사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식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 만큼 개인

편한 복장과 운동화 착용이 권장됩니다. 자원봉사자는 활동 당일 오전 8시 40분까지 현장에 도착해 출석을 확인해야 하고요. 이어서 8시 45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사전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사전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당일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50플러스 어른학교 시즌2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강좌는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전주, 익산, 김제, 순창 지역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낭독, 영어, 스토리텔러 양성 과정 같은 일과 활동 탐색 과정부터 생활 가구 만들기, AI 교육, 퍼스널 컬러 등 일상 기술 과정, 그리고 숲 체험 활동과 슬로우 조깅 같은 커뮤니티 중심 과정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힐링 포레스트 숲 체험 활동과 슬로우 조깅 활동은 전문 활동가로 양성된 분들이 직접 진행하는 만큼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갖고 싶은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됩니다. 수강료는 없지만 과정별 재료비는 별도의 개강일에 납부해야 하고요. 무료 교육인 만큼 신청 후에는 성실한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참여가 저조할 경우 다음 강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커뮤니티 활동과 사회 공헌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접수는 8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평생학습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50플러스 인생학교 12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50플러스 인생학교는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며 자신을 탐색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싶은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전주, 익산, 김제, 순창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집 인원은 30명이고요. 일반적인 강식 수업이 아닌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교육은 9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전주시 평생학습관 등에서 진행되고 11월 21일 토요일에는 50플러스 포럼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과정에는 입학식과 자아 탐색 워크숍을 시작으로 영화와 뮤지컬을 통한 자기 이해, 나무 수툴 만들기 체험, 좋은 삶에 대한 경제학 강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다루는 웰다잉 포럼, 스트레칭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정은 11월 16일 졸업식과 11월 21일 커뮤니티 포럼으로 마무리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9월 9일 수요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되며 서류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재료비는 4만 원이고 별도의 자치회비와 함께 개강일에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평생학습과 281-526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지적 성장과 삶의 통찰을 위한 제222회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에는 뇌과학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강사로 나서 뇌과학으로 삶을 성찰하다를 주제로 시민들과 만납니다. 정재승 교수는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는지 또 우리의 행동이 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뇌과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강좌는 9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덕진예술회관 1층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참가 신청은 8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전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평생학습과 063-281-538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에라, 인생은 아름다워.

네, 제이세라 인생은 아름다워 그리고 아이오아이 갑자기 두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원래는 한곡 들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아이오아이 갑자기 한곡더 들었습니다. 지금 전주의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전주 소식 관련돼서 몇 가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축제 제9회 전주 독서대전이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전주 한벽문화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독서대전에서는 책을 읽는 것뿐 아니라 듣고 이야기하고 공연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되는데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서로에게 인생책을 선물하는 인생책 선물 책방, 소리에 집중하며 책을 만나는 끄고 듣고 읽다 청음 독서, 책속 문장을 함께 읽는 낭독회, 출판사 초청 작가 강연,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샤르르 솜사탕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전 접수는 9월 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인기 프로그램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에 접속해서 프로그램 메뉴에서 원하는 행사를 선택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올가을 책을 읽는 즐거움을 넘어 책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시간 전주 독서대전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주 소식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이번 주에 음악과 관련된 축제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전주에서는요, 두 개의 대형 음악 축제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먼저 2026년 전주 세계 소리 축제가 지난 12일 개막했어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16일 일요일까지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을 비롯한 전북 특별자치도 14개 시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를 주제로 깊이 있는 전통 판소리부터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어우러지는 크로스오버 무대까지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에 한번 전주 세계축제에 가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뜨거운 음악축제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점프 2026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16일까지 4일간 전주대학교 인조 잔디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인디 음악부터 록과 힙합까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뮤지션들의 무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역축제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전주의 독립예술축제 스테이플리쉬가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열립니다. 올해 행사는 전주 남부시장에 위치한 로컬 플랫폼 모의장과 그 일대에서 진행되는데요. 스테이플래시는 음악 공연뿐 아니라 시각예술과 다원예술, 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입니다. 특히 대형 상업축제와 달리 지역의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직접 축제 주체가 돼 자유로운 창작과 새로운 실험을 이어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스테이플리시라는 이름에는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조금은 엉뚱하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보자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전주 고도심에서 시작된 스테이플리시는 공연과 전시, 연극과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예술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며 전주의 독립예술문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올해도 남부시장과 구도심 공간에서 지역 예술가들의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형 공연장이 아닌 우리 동네 시장과 골목에서 만나는 색다른 예술축제 2026 스테이플리시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립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지겠습니다. 채율이 생각을 멈추다 보면

네, 최유리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듣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 마쳐야 할 시간이네요. 오늘 방송은 기억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살다 보면 잊어도 괜찮은 것들이 있죠. 어디에 물건을 뒀는지, 어제 무슨 말 했는지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희미해지는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우리 사이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말하고 꿈꾸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북 서부 보훈지청장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도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 기억한다는 건 과거에만 머무는 일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키고 싶었던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생각하고 그 뜻을 오늘의 삶 속에서 이어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복절을 맞아서요 잠시라도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과 그 하루를 위해 먼저 길을 걸었던 분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위에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조금 더 자유롭고 평화롭고 서로를 존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한 935 라디오 전주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광복절 의미도 마음 한편에 함께 생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곡으로 페퍼톤스 행운을 빌어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D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슬시생 김양 인사드립니다. 8월은 광복절이 들어있는 달인데요. 만약 지금 우리에게 이름도 말도 나라도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앞날이 암담한 나날일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지만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독립운동가 세 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의 말과 역사를 빼앗기고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영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주 DSB 방송국이 제작한 김양의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해방의 감격과 희망을 담은 최영찬의 광복절 노래 듣겠습니다.

함경도에서 러시아로 건너가 춥고 배고픈 어린 시절을 보냈던 최재형 선생님은 러시아 선장 부부의 도움으로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큰 부를 쌓았습니다. 본인보다는 동포들의 생계를 먼저 챙기셨죠. 소를 키워 러시아군에 납품하게 하고 연화를 가공해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며 동포들을 살려낸 겁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신문희의 아름다운 나라.

최재형 선생님은 학교를 세워 교육에 힘썼고 안중근 의사가 찾아왔을 때에는 독립운동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토 히로부미의 저격을 뒤에서 묵묵히 지원했죠. 평소 훈련 때 선생님의 집 창고 벽에 세 사람의 모습을 그려놓고 총 쏘는 연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흑백 사진으로 화면이 흐릿하고 누가 누군지 정확히 알수 없어서 이토 히로부미와 수행원까지 사살해야 했다고 합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서유석의 홀로 아리랑.

최재영 선생님은 한인 단체를 돕는 것이 러시아의 눈치가 보이자 이번에는 신문사를 인수합니다. 대동공보 신문을 통해 안중근의 업적을 알렸으며 그의 가족들까지 알뜰히 챙깁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형무소 신문 당시 최재영은 우릴 경멸하며 업신여기고 인색한 사람이며 나하고는 의견도 전혀 맞지 않았다 라고 폄훼와 욕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는 최재영 선생님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연기였습니다. 결국 최재영 선생님은 끝까지 뒤에서 전 재산을 바쳐 투쟁하시다 일본군에 의해 순국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유언에 따라 본분조차 남기지 않으셨지만 그 숭고한 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할 것입니다. 음악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서도 밴드의 희망의 아리랑.

다음은 안동의 남봉꾼 파랗고 김용환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큰 액수의 판돈을 건 투전에 노름꾼들이 모여들었고 김용환 역시 노름자금과 땅문서까지 심지어 결혼을 앞둔 딸의 혼수 비용까지 온통 도박판에 빠져 가문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에도 화로에 불을 지피질 않나. 방에 들어앉아 주판알만 튕기는 모습에 모두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전혀 뉘우침이 없던 김용환은 그가 죽고 난후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보낸 것이 일본군에 걸려 문제가 되자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스스로 도박꾼인 척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딸 결혼식에 못 갔던 이유는 군자금 혐의로 일본 경찰에 잡혀 있었기 때문이며 주판을 튕기는 소리는 만주로 보낼 독립자금을 계산하는 것이었고 화롯불은 자금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주고받은 쪽지를 태우기 위해 스스로 파랗고인 척 모두를 속인 거였습니다. 가족에게조차도 진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모든 기록을 불태웠던 그 결단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기서 음악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정현의 대안이 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 전북 임실 출신 의병장 이석영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한학을 가신 올곧은 선비셨지만 과감히 붓을 내려놓고 칼과 창을 드셨습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나라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끈 의병부대는 조금 특별했는데요. 백성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말라며 엄격한 군율을 세워 이끌었고, 이 정의로운 모습을 본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식량과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심지어 전투 중 전사한 동료들의 시신까지 거두어 마지막까지 이해를 다하셨으니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지도자셨습니다. 결국 일본군에 체포되어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어찌 죄가 되느냐 라며 호통을 치시곤 당당히 순국하셨습니다. 총칼을 든 독립운동가도 있었지만 오해를 받으면서도 뒤에서 묵묵히 희생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잊지 않으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깊이 새겨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주현미의 꽃 중의 꽃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편성의 양태석, 진행의 쓸시생 김양이었습니다.

음악은 역사를 담고 사람의 마음을 담으며 문화를 이어주는 예술입니다. 어떤 음악은 삶의 애환을 노래하고 어떤 음악은 희망을 전하며 또 어떤 음악은 고향과 자연을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오늘도 다양한 음악의 세계를 함께 걸으며 한 곡, 한 곡에 담긴 이야기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음악은 시대와 지역, 연주 방식,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장르로 나뉩니다. 음악은 크게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의 악기처럼 사용하여 아름다운 선율을 표현하는 성악,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룻 같은 여러 악기를 통해 소리와 선율, 리듬과 화음을 표현하는 기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악보에 적히지 않는 노래가 있습니다. 입으로 부르지 않아도 들리는 노래, 바로 마음의 노래입니다. 기쁨이 넘칠 때는 웃음이 노래가 되고 사랑을 전할 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노래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다정한 빛을 비추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임윤희의 돋보기란 프로그램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모든 노래를 감정과 귀로 듣지만 마음의 노래는 삶으로 부르며 가슴으로 듣는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는 알프스의 꽃 에델바이스를 통해 고향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담아낸 줄리 앤드류스가 부르는 에델바이스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따라 부르셨을까요? 원래 이 곡은 뮤지컬 더 사운드 오브 뮤직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1965년에 영화로 제작되면서 에델바이스는 OST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평범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의 하루하루가 햇살처럼 맑게 울리고 빗방울처럼 조용히 스며들며 그렇게 멜로디를 만나면 하나의 시가 되고 한 곡의 노래가 되어 우리 곁에 오래 머물게 될 것입니다. 서양의 전통 예술 음악인 클래식과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인 국악이 있지요. 대중음악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고 사랑받는 분야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이 한 소절 한 소절 더해져서 오늘의 삶이라는 아름다운 노래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음악은 끝나도 그 여운은 오래 남듯이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는 오래오래 잔잔한 노래가 되어 울립니다. 자, 이젠 말 대신에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이어줄 시간입니다. 박은옥, 정태춘의 사랑하는 이야기.

박은옥 정태춘 부부의 사랑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가 세월이 흘러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서로를 아끼고 평생 함께 살아가겠다는 따뜻한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음악은 때로는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되고 잊고 지냈던 추억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노래는 시간을 기억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이지요. 우리는 기쁠 때는 노래를 부르고 슬플 때는 노래를 찾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을까요? 삶을 밝혀주는 그런 마음의 노래가 여러분 가슴에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 노래가 희망이기를, 또 사랑이기를, 그리고 내일을 향해 다시 걸어갈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작은 쉼표가 되어줄 노래, 말로 다 전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 노래가 대신 전해줄 것입니다. 뮤지컬 카니발의 수첩의 주제가로 만들어진 에모의 노래를 한상일이 부릅니다.

이은상 씨의 김동진 작곡으로 1940년대 후반에 탄생한 한국 가곡, 가곡파를 소프라노 조수미의 목소리를 통하여 깊은 서정과 품격 있는 선율 속으로 함께 걸어 보셨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음악이 없다면 인생은 하나의 실수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노래는 참 신기합니다. 사람의 삶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음악이라는 다리를 건너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음악은 맑은 음색으로 마음을 그려낸 노래입니다. 오연준의 바람의 빛깔.

2017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선정 10주년 기념 KBS 제주방송 낭만 제주음악회에서 유연준이 부른 바람의 빛깔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름답던 풍경보다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그날 함께했던 노래 한 곡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사람의 온기를 담은 노래 한곡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이현기 작사, 작곡, 이시문의 노래 좋은 하루 되세요를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임윤희의 돋보기란 프로그램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셨습니다. 엔지니어 양태석, 진행의 임윤희였습니다.

0: 네. 저주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오늘 출연자는 바로 필라테스의 열정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전주 시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필라테스에 종사하고 있는 필라테스 강사 문지윤입니다.
0: 네, 전주 시민이자 전주에서 필라테스에 종사하고 계시는 필라테스 강사 문지윤님, 반갑습니다. 저희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자, 필라테스의 열정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시민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1: 현재 필라테스에 열정을 갖고 더 공부하고 더 경험하면서 수업을 해나가고 있는 전주 시민입니다.
0: 네, 더 공부하고 더 경험하며 수업을 해 나가고 계시는 문지윤님. 공부는 끝이 없어요. 그렇죠?
1: 네.
0: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직업을 또 잘해내기 위해서 늘 공부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렇죠,
1: 맞아요.
0: 문지윤님?
1: 네.
0: 네, 그렇습니다. 그 필라테스 경력이 혹시 얼마나 되세요?
1: 11년 정도, 지금 11년 차, 네,
0: 11년.
1: 11년 차,
0: 11년
1: 예,
0: 차.
1: 하고 있는 것
0: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1: 같아요. 그렇죠.
0: 강산이 한번 변하고
1: 네,
0: 1년.
1: 네네.
0: 아, 그러시군요.
1: 네네. 네,
0: 라디오 방송 처음이세요?
1: 라디오 방송은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고요.
0: 네.
1: 직접 스튜디오에 와보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0: 아니,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긴장한 모습이 안 보이시거든요.
1: 네네.
0: 네, 그래서 말씀도 뭐 차근차근 천천히 하시고
1: 네.
0: 또뭐 대본에 없는 내용이라도
1: 네네.
0: 생각나시는 거
1: 네.
0: 떠오르는 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공동체라도 스튜디오 뭐 분위기랑 괜찮죠?
1: 네, 되게 처음 와보는데,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0: 저 옆에 보이는 데가 1 스튜디오. 가장
1: 아,
0: 큰 스튜디오거든요.
1: 네네.
0: 원래 저기서 제가 하려고
1: 아,
0: 했는데
1: 네네.
0: 다른 제작자분이 이미 예약을 해가지고
1: 네.
0: 오늘 스튜디오 2에서
1: 네.
0: 하게 됐습니다. 이따 녹음 끝나시고 가시기 전에 구경
1: 네.
0: 한번 하고 가세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0: 네. 그럼 긴장을 풀겸 간단한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주인,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네. 전주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1: 저는 전주 토박이고요. 전주에서 태어났고 계속 전주에서 살고 있는 전주 시민입니다.
0: 전주 토박이,
1: 네.
0: 혹시 몇 학년 몇 반인지 여쭤봐도 실례가 아닐까요? 아, 넘어갈까요?
1: 아, 몇 학년 몇 반이요?
0: 예. 나이를 여쭤볼 때 되게 나이라고 안 하고 몇 학년 몇 반이세요라고 여쭤보기도 하잖아요.
1: 3학년 6반입니다.
0: 3학년 6반. 그럼
1: 네네.
0: 36년간 전주에서 계속
1: 그렇죠. 네네.
0: 큰 도시 많잖아요. 서울이나 뭐
1: 네.
0: 광역시
1: 네네.
0: 거기 가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어요?
1: 있어요.
0: 근데
1: 네.
0: 왜안 가시고 전주에서 막
1: 지금 질문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서울 가서 필라테스에 도전을 해보려고
0: 아,
1: 지금, 예, 준비하고 있는
0: 앞으로 전주에 계속 하시는 게 아니고
1: 중이에요. 네.
0: 서울로 이제
1: 이제,
0: 언젠가는?
1: 내년쯤에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0: 아니,
1: 있어요.
0: 전주에서 좀더 열심히 하셔야죠, 지우님.
1: 좀더큰 경험을 하고 싶어서 한번
0: 아,
1: 큰 곳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일을,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아.
1: 지금은.
0: 성공하고 잘 되면 또 내려오실 수도 있고
1: 네, 그렇죠.
0: 그렇잖아요.
1: 네네.
0: 아, 좀더큰 무대를 위해서. 아,
1: 네.
0: 그러시구나.
1: 네,
0: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러면 36년간 전주에 살고 계시는데 전주에 살아보니 이것 하나는 정말 좋다라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저는 전주를 사랑하는 전주 시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전주는 한국의 멋이 살아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한옥마을이나 문화유산 등 다양한 문화공간이 가득한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화공간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0: 아, 전주 한옥마을.
1: 네네.
0: 전주에 사시는 분들 중에 너무 이제 익숙하니까
1: 네.
0: 가까이 있으면 또그 소중함을 모르는 분 계시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전주
1: 네.
0: 시민분 중에 한옥마을이 뭐 재밌다고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오냐라고 또 말씀하신 분 계시거든요.
1: 네.
0: 하지만 지훈님은 한옥마을 여전히 좋아하시죠?
1: 네, 너무 좋아하는 곳이에요.
0: 자주 가시고.
1: 자주 가고 막 군것질하러 많이 가요.
0: 아 군것질?
1: 네네.
0: 주로 하시는 군것질은 십원빵, 문어, 오징어 튀긴 거.
1: 아 네, 문어, 뭐 오징어 튀김, 시골 십원빵 이런 거 많이 먹는
0: 거. 아 그러시군요. 네네. 저는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은 네. 저기 소식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제 편견.
1: 편견입니다.
0: 아 편견입니까?
1: 네네네.
0: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준비한 뉴스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 네. 환하게 웃던 표정이 어느새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팔다리를 서서히 들어올리는 정적인 동작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3: 다리를 최대한 가슴부터 당겨오기.
2: 얼굴에 땀방울이 맺히고 자리에 그대로 드러누우면서 탄식이 쏟아집니다.
4: 아이고야. 저희가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되게, 되게 편안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선수들도 소리 많이 지르고 힘들어서.
2: 우리 카드는 지난해에 이어 B시즌 기간 주 2회 90분씩 필라테스 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강사의 맞춤형 지도 속에 배구 선수들이 의외로 부족한 유연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배구뿐 아니라 야구와 축구에 피겨 선수까지 시즌 준비에 필라테스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속 근육을 강화하고 바른 자세와 몸의 균형을 잡아줘 부상 방지에 효과적인 데다 단조로운 훈련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5: 한 가지만 하면은 좀 지루한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성을 위해서 기술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도하게 됐습니다.
0: 앞서 자기소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오늘 출연하신 문지훈님은 전주 시민이자 필라테스 강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해서 오늘 방송은 필라테스 관련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 출연자가 자유롭게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지훈님 제가 사전에 여러 개 질문 드렸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1: 네, 어렵진 않았어요.
0: 완벽하게 준비해 오셨다는 말씀?
1: 은 아닙니다.
0: 약간 경직돼 계시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1: 네, 괜찮.
0: 아, 네, 알겠습니다.
1: 지금 긴장한 상태이긴 한데.
0: 네네. 네, 긴장아 잘, 풀어줘라. 네. 긴장아 풀어줘라. 얍. 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필라테스를 시작하다입니다.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필라테스, 뭐 모든 시민들이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정의가 있다면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1: 필라테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0: 네.
1: 필라테스는 독일에서 태어난 조셉에 의해서 만들어진 운동이에요. 조셉은 어렸을 때부터 병약한 아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복싱이나 체조, 스키, 호신술 등 다수의 육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나갔었다고 합니다.
0: 오호.
1: 그러면서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되게 되었고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다른 포로들에게 운동 지도나 부상자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운동 지도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조절학이라고 불리는 자신만의 운동법을 개발했는데 이를 조셉 필라테스라고 합니다.
0: 조절학?
1: 네네. 네. 쉽게 말하면 필라테스는 코어 강화와 자세 교정에 초점이 맞춰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0: 아하. 아니 저는 그 독일에서 온지 몰랐습니다.
1: 네.
0: 필라테스.
1: 네네.
0: 조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절실함에서 만들어낸 운동인 거네요.
1: 그렇죠.
0: 아, 어릴 때부터 병약하고 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좀 이렇게 접했는데
1: 네.
0: 또 세계대전 터지면서
1: 그렇죠.
0: 포로 수용소에 수감됐는데 그 안에서 또 포로들을 위해서 체육 운동 지도도 하고
1: 네.
0: 또 부상자들 많이 있으니까
1: 네.
0: 재활 프로그램 이제 개발하고 해서 조절학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1: 네.
0: 여기서부터 이제 필라테스가 시작이 된 거네요.
1: 그렇죠.
0: 아,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재밌는 것 같아.
1: 네.
0: 아니 그냥 필라테스면 필라테스라고 생각하지 이런 네. 배경이 있는 걸 누가 알겠어? 일부러 검색해 보지 않는 이상
1: 네.
0: 지훈님이니까 이렇게 나와서 소개해 네. 주는 거죠.
1: 네.
0: 아,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네.
0: 코어 강화와 자세 교정에 초점이 맞춰진 운동이다. 코어 강화라면 저희 허리 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1: 복부 쪽을 아. 중간에 있는 복부를 말하는 거예요.
0: 아, 복부 중간.
1: 네.
0: 늘 코어.
1: 네.
0: 네, 그리고 자세 교정. 네. 그럼 두 번째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많은 운동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 지우님은 필라테스를 하고 계시는데
1: 네.
0: 필라테스를 시작한 계기가 있었나요?
1: 네, 저는 대학 시절에 실용무용을 전공을 했어요.
0: 오.
1: 근데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0: 네.
1: 우연한 계기로 25살 때 필라테스 학원에서 좋은 기회로 수업을 하게 되면서 필라테스에 한 발을 내밀게 되었어요. 그 후에 필라테스에 대해서 더 전문적이고 자세히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0: 네.
1: 필라테스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자격증 취득 후 지금 계속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원래 전공은 이제 실용무용 쪽이셨는데 지금 이제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네요.
1: 네.
0: 어렸을 때부터 운동 좋아하셨나요?
1: 네, 운동 많이 좋아했어요.
0: 어떤 운동들 하셨어요?
1: 저 여러 가지 했는데 태권도도 했고요.
0: 오.
1: 그리고 아빠 따라서 배드민턴도
0: 배드민턴?
1: 하고
0: 배드민턴?
1: 네네. 오. 배드민턴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0: 아,
1: 활동적인 거.
0: 어렸을 때부터 원래 운동은 좋아하셨군요.
1: 네.
0: 집안의 좀 이렇게 분위기인가요? 운동 좋아하시는 게 아니면은
1: 아빠가 좀 운동을 좋아하셔가지고 산도 같이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0: 저도 좀 활동적이라
1: 네.
0: 딸 아이를 많이 좀 데리고 다니거든요.
1: 네.
0: 그럼 이제 지금 초등학생인데 딸 아이가
1: 네.
0: 중학교 가도 좀 말 들을까요?
1: 말 안 듣죠.
0: 안 돼요? 안
1: 네.
0: 따라와?
1: 네.
0: 아, 같이 계속 운동하고 싶은데.
1: 근데 요즘에 사춘기가 안 오는
0: 애들도 아직 안 왔나 봐요.
1: 아예 안 오는 사람도 있대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0: 조용히?
1: 있어요. 조용히 지나가기를.
0: 그래야 네. 좀 중학 학생이 돼도 좀 같이 아빠랑 운동하고 그럴 텐데.
1: 네네네.
0: 아, 그래요. 이제 아빠 역할이 중요하다니까.
1: 그렇죠.
0: 그렇죠?
1: 네.
0: 아버님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셨다.
1: 네.
0: 그게 필라테스까지 연결된 거네요.
1: 그렇죠.
0: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쭤볼게요. 필라테스 취미로 하셔도 되잖아요.
1: 네.
0: 뭐 본업 따로 있으면서 뭐 취미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1: 네.
0: 근데 취미가 아닌 필라테스를 직업으로까지 하시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으셨어요?
1: 제가 무용 전공을 하던 시절에 개인적인 네. 사정으로 무용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밀었던 게 필라테스였어요.
0: 오.
1: 그렇게 시작하게 된 필라테스라는 직업에 많은 매력을 느꼈고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확신을 가지고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아하, 지금 11년째 해오고 있다고 하셨죠?
1: 네.
0: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고 오시님의 후회는 없으신가요?
1: 네, 후회 없습니다. 네.
0: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1: 네, 더 열심히 해요.
0: 아니, 서울까지 올라가실 분인데.
1: 네.
0: 네. 아, 알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1부의 마지막 질문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시민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필라테스의 오해 또는 편견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필라테스 하면 처음에는 여성만의 운동인가? 그런 네네. 편견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앞서 저희가 뉴스에서도 들었습니다만 그 남자 배구 선수들도
1: 네.
0: 훈련 기간에 이렇게 필라테스 뭐 배우고 한다고
1: 네.
0: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필라테스의 편견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많은 분들께서 필라테스는 여자가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필라테스는 남녀노소가 가리지 않고 운동 효과가 뛰어난 운동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0: 아.
1: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체형 교정과 라인 정리, 자 코어 강화로 탄탄한 복부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운동 퍼포먼스 향상과 부상 예방, 재활, 근육 발달 등의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운동이 될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필라테스는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의 밸런스를 바로잡고 지속 가능한 몸을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라인과 체형 개선에 남성은 퍼포먼스 향상과 부상 예방이라는 확실한 차별화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0: 혹시 빵 좋아하시나요?
1: 빵 좋아하죠.
0: 부상 예방이라고 써있네요.
1: 네, 제가 연거래
0: 오타죠?
1: 네, 오타입니다.
0: 부상 예방인데 부상 예빵이라고 해서 빵을 생각하셨나요? 농담 한번 던져봤습니다.
1: 아, 네,
0: 네. 네. 아니, 지속 가능한 몸이라고 표현해 주신 게 대단한 것 같아.
1: 네.
0: 저도 이제 오늘도 나이가 있잖아요, 저도.
1: 네.
0: 그러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지우님 저도.
1: 네.
0: 20대, 30대랑 몸이 달라요.
1: 네, 네,
0: 그래서
1: 네.
0: 이 지속 가능한 몸이라는 게 정말 내가 일상생활 어? 20대, 30대 같이 계속 할 수 있는 정도의 몸을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근데 나이 때문에 좀 또 생활 습관 때문에 이런 지속 가능한 몸을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1: 네.
0: 근데 필라테스는 이런 걸 또 지속 가능한 몸을 유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거 체형 교정도 참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 요즘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1: 네네.
0: 사무실에 앉아,
1: 네.
0: 자동차 앉아, 운전 오래 해.
1: 네.
0: 또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뭐 게임이다, 유튜브다 보면서
1: 네.
0: 너무 똑같은 자세만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체형 많이 흐트러질 것 같아, 그죠?
1: 그렇죠.
0: 실제 그런 분들이 많이 저기 오시죠, 배우러?
1: 네, 이제 자세 교정이나 아픈 사람들은 재활 목적으로도 많이 오시고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라인 정리라는 것은 이제 그 핏이라고 합니까?
1: 그렇죠.
0: 예쁜 핏, 건강한
1: 네네.
0: 핏 네네. 이걸 말씀하시는
1: 네네.
0: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상 예방과 재활. 앞에 그 저희 뉴스 들었을 때
1: 네.
0: 남자 배구팀에서도 그 부상 예방
1: 네.
0: 차원에서도 그 필라테스 한다고
1: 네.
0: 언급을 하더라고요.
1: 네, 네.
0: 아, 그래서 필라테스가 참 많은 영역에서
1: 네.
0: 이렇게 쓰임이 있구나
1: 네.
0: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네.
0: 이걸 가르치고 계시는 문지훈님.
1: 네.
0: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이제 필라테스를 시작하다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못다한 말씀 있을까요?
1: 네, 저는 필라테스를 시작해 볼까 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0: 네.
1: 필라테스는 앞에서 설명했던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시작할까 망설이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운동이에요. 자, 망설이고 있다면 꼭 한번 도전해 보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0: 네. 삶은 우리 삶은 실천할 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훈님?
1: 맞아요.
0: 그죠?
1: 네.
0: 내 머릿속으로만 아, 필라테스 해야지 해야지 생각하면 뭐 해?
1: 맞아요.
0: 행동에 옮겨야지.
1: 네.
0: 그렇죠?
1: 네, 네.
0: 지훈님도 뭐 이렇게 실용무용 하시다가 필라테스를 접하고 나셔서
1: 네.
0: 해보니까
1: 네.
0: 적성에 맞으니까
1: 그렇죠.
0: 지금 이 자리까지 와 계신 거잖아요.
1: 네.
0: 네, 여러분 행동하셔야 합니다.
1: 네.
0: 그렇죠?
1: 네. 네.
0: 자, 제가 출연자분이 좀 더 말씀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진행자가 말을 많이 하셔야
1: 하는데
0: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
1: 아, 네네,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신청해 주신 곡이 있어서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0: 신청해 주신 곡 다비치의 타임캡슐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제가 요즘 자주 듣고 있는 다비치의 타임캡슐이라는 곡을 신청을 했는데,
0: 네.
1: 저는 노래를 들을 때좀 가사를 보면서 듣는 편이에요.
0: 오.
1: 이 노래는 길고 긴 시간이 흘러서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먼 미래에는 또 내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게 되는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0: 가사에 좀 집중들 해야 되는데 저희들 멜로디만 좀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네.
0: 좋은 가사네요. 타임캡슐.
1: 네,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주 듣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0: 현재의 모습 만족하시나요?
1: 아니요. 더 노력해야 될것
0: 아, 더
1: 같습니다.
0: 성장하고 싶다. 아,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서울로 또 유학도 준비하고 계시니까. 유학 맞죠?
1: 네, 맞습니다.
0: 유학.
1: 네.
0: 저는 그첫 곡으로 다비치 타임캡슐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출연하셨던 그 한옥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피규어와 쇼품샵 운영하시는 출연자분이 첫 번째 신청해 주신 곡이 이 노래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 우연의 일치다. 신청곡이 첫 번째 신청곡이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1: 네.
0: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1: 네네. 운명인가 봅니다. 네네.
0: 한옥마을 가시면 한번 들려봐 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한옥마을에서 가장
1: 네네.
0: 유명한 피규어와 쇼품샵입니다.
1: 아, 네.
0: 경기점 맞은편 2층
1: 네.
0: 간접 광고. 네. 그럼 두 번째 주제 가볼까요? 두 번째 주제는 필라테스의 매력입니다. 필라테스의 매력은 무엇이길래 필라테스의 세계에 빠져 즐겁게 살아가고 계실까요?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필라테스도 교육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이 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1: 필라테스의 교육 과정은, 필라테스는 근력 강화 운동이기 때문에 천천히 시작하기를 권장드려요.
0: 네.
1: 처음부터 여러 동작을 시도하지 않고 내 몸과 상태에 맞게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지훈님 만나서 이제 필라테스 처음 배우면
1: 네.
0: 뭐부터 시작하나요? 처음에?
1: 처음에는
0: 초심자라면?
1: 워밍업 하면서 스트레칭 가고, 그다음에
0: 스트레칭.
1: 그 회원님이 어떤 뭐 원하는 체형이나 뭐 아프신 곳이 있으시면은
0: 네.
1: 그거에 맞게 이제 동작을 짜서 수업을 나가는 것
0: 아,
1: 같아요.
0: 맞춤형.
1: 맞추면,
0: 찾아오시는 분의 몸 상태에
1: 네.
0: 맞춰서 이제 운동을 한단
1: 네.
0: 말씀이시잖아요.
1: 아니면 단체 수업 같은 경우에는,
0: 아, 단체 수업도
1: 예,
0: 있고 개인
1: 단,
0: 수업도
1: 어,
0: 있고.
1: 네네. 단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유산소를 넣을 때도 있고, 근력 운동을 넣을 때도 있고, 그렇게 구성하면서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0: 필라테스가 유산소 운동도 있군요.
1: 네, 유산소가 되는 운동 동작들도 있어요.
0: 그러면 제가 그 보니까는 맨손으로 필라테스 하는 경우도 있고
1: 네네.
0: 기구 같은 걸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 네, 요즘에 기구를 많이 하시는데,
0: 네.
1: 매트에서 하는 필라테스가 있고,
0: 네.
1: 기구, 그 캐딜락과 체어 바렐, 뭐 리포머 등에서 하는 거.
0: 무슨 기계
1: 네네.
0: 상자가 상자 표현이 상자는 아닌
1: 캐딜락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0: 캐딜락.
1: 네, 캐딜락.
0: 예, 철봉
1: 예.
0: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1: 네.
0: 걸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1: 네네.
0: 원래 필라테스가 그렇게 그런 걸 이용하는 겁니까?
1: 네, 이것도 조셉이 이제 만들어낸 건데, 기구에서 하는 필라테스로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0: 아, 그러면 초심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걸 사용은 못 하나요? 맨손 먼저
1: 그거를 위해서
0: 하다가 이제.
1: 이제 그걸로 초보 동작들이 있어요. 초기 동작들.
0: 네네.
1: 그런 걸로 연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어려운 동작도 한번 연습해보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참, 필라테스의 매력 여러 가지 너무 다양할 겁니다. 뭐, 강사님부터 해서 그 수강생 분들한테 여쭤보면 뭐, 매력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1: 네.
0: 근데, 지우님이 생각하시는 필라테스의 매력은 이거다라는 게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필라테스는 코어 강화와 자세 교정에 집중하면서도 무리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몸의 균형과 유연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운동 중 하나인 발레처럼 필라테스의 원리를 다른 운동, 발레 또는 요가와 결합해서 재미와 효과를 더할 수 있는 방식에서도 매력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전문 용어 발에 나왔는데 발에가 혹시 어떤
1: 발레는 필라테스 원리를 다른 운동과 결합해서 만들어낸 운동인데 요즘에 유행하는
0: 네.
1: 봉을 잡고 하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0: 아, 기본은 필라테스인데 거기에 이제 다른 운동들을 조금씩 가져와 가지고
1: 접목시켜서
0: 퓨전한 아, 이걸 발레라고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면 뭐 요가랄지 발레 동작들을 좀 필라테스에 가져와서 접목해서 하는 걸 발레. 아, 그러면 더 재밌겠다. 그죠?
1: 되게 재밌다고 알고 있어요.
0: 뭐 요가나 발레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필라테스는 또 그런 장점만을 또 가져와서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니까 다양한 동작들을 더 체험해 볼수 있겠네요. 오호, 그러시는구나. 지훈이 만나면 이것도 다할수 있는 거잖아요.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죠? 네. 그럼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분들에게 필라테스 추천합니다. 물론 이제 많은 뭐 전주 시민분들이 다 대상자겠습니다만, 특히 좀 이런 분들이 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게 있을까요?
1: 체형을 교정해 보고 싶으신 분, 코어를 탄탄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몸의 라인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운동이에요.
0: 체형 교정 앞에서 잠깐 뭐 언급했습니다마는 잘못된 자세. 그렇죠. 얼마나 많아요.
1: 맞아요.
0: 학생들부터 해서 공부할 때 책상에 앉았을 때좀 삐딱하게 앉기도 하고, 사무 업무 하시는 분들, 또몸 쓰시는 이제 일 하시는 분들도 이게 힘의 균형을 잃어가지고 몸이 좀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하기도 하시잖아요. 생활 습관 자세도 중요하고,
1: 맞아요.
0: 이런 분들이 필라테스를 통해서 체형을 교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1: 그렇죠.
0: 저도 나이 먹으니까 이거 복부, 배 나오고 복부 근육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필라테스 확실히 도움이 됩니까?
1: 그렇죠. 필라테스는 코어 강화 운동이기 때문에
0: 네.
1: 복부 배가 많이 나오셨으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0: 또 골반 얘기하셨는데 엉덩이도 좀 탕탕하게 해줍니까? 엉덩이
1: 그렇죠.
0: 좀또 나이 먹으니까 처지는 것 같아.
1: 엉덩이 고관절 운동도 고관절 운동을 해주는 동작도 있고 엉덩이를 힙업해 주는 동작도
0: 오,
1: 있고 여러 가지 동작이 있기 때문에
0: 네.
1: 가능할 것 같아요.
0: 뭐든지 체험해봐야
1: 맞아요.
0: 안다니까요. 그렇죠? 네. 복부, 골반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나이 먹을수록, 중년의 나이일수록, 근손실이 많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복부랑 골반을 좀 지키기 위해, 힙업을 하기 위해, 필라테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필라테스를 배워 오셨고 또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11년간 해오시면서 이제 여러 희노애락이 있으셨을 텐데 힘들었던 그리고 즐거웠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하나씩 좀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1: 저는 필라테스를 시작하게 되면서 힘들었던 기억과 즐거웠던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요. 힘들었던 기억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0: 네.
1: 제가 필라테스 처음 시작했을 때가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초보 강사 시절 때첫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많이 서툴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이 폐강된 적도 있었고,
0: 오호.
1: 컴플레인도 많이 받으면서 좀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조금 여기서 약간 폐강?
1: 수업이 폐강,
0: 열렸던 수업이
1: 열렸던 수업이
0: 사라지는.
1: 없어진 적도 있어요.
0: 아, 왜요? 인원수 적어서 아니면 어떡해? 뭐 때문에 폐강됐어요?
1: 저희가 너무 부족해서 막 더듬고 수업을 막잘
0: 말씀을.
1: 이어나가지 못하고 동작을 까먹고 막 너무 긴장한 상태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0: 네.
1: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프로한테 받고 싶은 게 당연한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0: 네.
1: 근데 초보 강사 시절에는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긴
1: 그렇죠.
0: 한데, 직접 겪으면 또 마음이
1: 마음이
0: 아프잖아요.
1: 너무 아팠습니다.
0: 이게 어디 센터에 소속됐을 때였어요? 아니면,
1: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폐강돼서 되게
0: 아이고,
1: 상처를 받았던
0: 아유.
1: 근데 지금 더 단단해졌죠?
0: 아, 그 네. 경험이 있었으니까.
1: 네, 그렇죠. 네네.
0: 당연하지. 누가 처음부터 네. 성공을 해요.
1: 맞아요.
0: 그죠?
1: 네.
0: 누가 처음부터 똑딱, 뭐, 전문가로 태어나진 않잖아.
1: 그렇죠. 네네.
0: 이런 폐강의 아픔이 있으니까. 네네. 단단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초기에 이러셨단 말씀이시죠?
1: 네.
0: 그리고, 컴플레인, 되게 어떤 컴플레인들이세요? 만약에.
1: 그니까, 예를 들면,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처음에는 첫 사회생활이니까
0: 네.
1: 회원님들하고 오프닝 그 대기 시간에 할 말이 없어서
0: 아.
1: 핸드폰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0: 대면에서 이제 좀 대면, 이렇게 농담도 하고 좀 해야 되는데
1: 그런 걸 못 하니까 아. 볼 게 없어도 그냥 핸드폰 붙잡고 있는데 그걸로도 회원님들이
0: 아, 왜 우리 신경 안 쓰여준다.
1: 인사는 하는데, 뭐, 대화도 안 하고, 자기 할 것만 한다. 막 이런 컴플레인도 있었고,
0: 네.
1: 제가 막 외우고 해야 되는 거에 미흡했기 때문에, 그 대본 같은 거를 앞에다 놓고, 시퀀스를 앞에다 놓고 수업을 하는데,
0: 시퀀스.
1: 중간중간 까먹으니까 그걸 보고 했어요.
0: 예.
1: 그런 것들도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은 당연히 해서 안 되는 행동들인데, 그때는 처음이기 때문에 몰랐던 것 같아요.
0: 아하.
1: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컴플레인이 들어왔었어요.
0: 필라테스 강사로 이제 사회에 나가신 거잖아요.
1: 네.
0: 사회 초년생.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어차피 사람을 만나는 또 일이잖아.
1: 네.
0: 필라테스 강사라는 게.
1: 네.
0: 그러면 이제 가르칠 때 말고 쉬는 시간에 좀 어머님들.
1: 네, 맞아요.
0: 어머님들하고 좀 네. 이렇게 자기가 자기답게.
1: 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0: 어머님도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1: 그렇죠. 네.
0: 챙김 받는 거.
1: 네.
0: 근데 또 어색하니까 또 지훈님을 네. 쉽게 다가서기 못했는데
1: 네.
0: 그걸 또 뭐라고 하셨구나.
1: 네. 그래서 아 사회는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렇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0: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이라는 게
1: 네.
0: 일적인, 일 외적인 걸로 힘든 경우가 많다니까.
1: 네.
0: 이렇게.
1: 네네.
0: 그렇죠.
1: 네.
0: 아하. 저도 충분히, 저도 뭐 사회 초년생 때 기억을 되돌아보면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1: 네.
0: 저도 사회 초년생 때 사람 만나는 일을 좀
1: 네.
0: 해오다 보니까
1: 네.
0: 어떤 마음이셨는지
1: 네.
0: 공감이 됩니다.
1: 네.
0: 자, 그럼 즐거웠던 기억 가시죠.
1: 그리고 즐거웠던 기억은
0: 즐거웠다기보다는
1: 행복했던 기억을 말씀드리려 해요.
0: 네.
1: 점점 많은 수업을 하게 되면서 많이 성장하고 수업을 해 나가고 있을 때 회원님이 스승의 날이라고 꽃과 선물을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0: 네.
1: 그때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더 공부하고 더 연구해서 좋은 수업으로 보답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0: 이야, 스승의 날 꽃과 선물.
1: 네.
0: 이야.
1: 너무 감동이었어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아 그래도 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인정받는
1: 네.
0: 기분이잖아요.
1: 네. 네.
0: 아, 그럴 때 가장 뿌듯하지 않습니까?
1: 맞아요. 이렇게 챙겨주실 때마다 아, 진짜 열심히 더 해야겠다. 더 좋은 수업으로 보답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아, 스승의 날 꽃과 선물 감사하네요. 그렇죠?
1: 네, 너무 감사하죠.
0: 더
1: 네.
0: 열심히 해야겠다는 또 생각도 들고
1: 네.
0: 네. 그러면 저기 혹시 질문에 없는 내용인데 지훈님의 또 스승도 계세요? 저 필라테스?
1: 저는 제가 혼자 그냥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따로인 게 무용을 전공했을 때
0: 네네.
1: 제가 닮고 싶고 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은 계신데
0: 아, 무용 선생님?
1: 무용 선생님 제가 네, 계신데 필라테스는 그냥 자격증 공부를 하고
0: 네.
1: 제가 스스로 해서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0: 아,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결국은 지윤님이 그 실용무용 쪽을 좀 해오셨던
1: 네네, 네네.
0: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1: 네네.
0: 그게 필라테스 이제 뭐 혼자 하심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던 것 같아요.
1: 네, 무용이 그래도 조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0: 아,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마무리 할까 하는데 혹시 못다한 말씀 있을까요?
1: 필라테스 강사를 꿈꾸고 시작하고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요.
0: 네.
1: 저는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안 됐다면 내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든 다 힘이 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겠지만 그 순간들로 인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오호.
1: 네, 그래서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더 공부하고 연습하면서 그 순간들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니 그 초반부터 지우님이 말씀하신 게 계속 공부하고 연습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혼자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계시냐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1: 아, 네네.
0: 그게 습관이 돼 있으시나 봐. 그러니까 공부하며 연습한다는 말씀이 반복되는 거 보니까
1: 네네.
0: 참 노력하는 분이구나.
1: 네.
0: 그런 게 보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저희가 주변 환경 때문에 뭐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자기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걸 지우님은 잘 찾아가고 계시는 것 같다 보기 좋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그럼 두 번째 신청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신청해 주신 곡 홍진영의 위로 좋은 노래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 물론 있겠죠?
1: 네.
0: 네.
1: 두 번째 노래로 홍진영의 위로라는 곡을 신청을 했는데요. 이 노래는 힘들고 아프고 눈물이 나도 나 자신을 위로해 주면서 괜찮다고, 쉬어가라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노래예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씩씩하게 잘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에 이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0: 언제 좀 힘들으세요? 늘
1: 잠깐만요.
0: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이긴 합니다만, 가장 좀
1: 저는 이제
0: 힘들다 싶을.
1: 수업을 준비해야 되게 매번 같은 수업을 할수 없으니까 제가 좀더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0: 네네.
1: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조금 벅찰 때가 있기도 해요. 왜냐면은 좀 쉬고 싶기도 한데 항상 공부를 해야 되니까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네.
1: 수업이 다가올수록 또 새로운 수업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네.
0: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낸다는 게 쉬운 일이
1: 네,
0: 아니잖아요.
1: 되게, 네,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에요.
0: 창작 활동 같은 거니까.
1: 네, 그렇죠.
0: 그러면 그걸 좀 어떻게 좀 이겨내세요? 맥주 한 잔?
1: 저는 이렇게 조금 부담스럽거나 부담이 될 때는
0: 네.
1: 저는 좀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는 편인 것 같아요.
0: 오.
1: 종점에서 타서 종점까지 갔다가 다시 종점으로 온 적도 있고,
0: 오, 새롭다, 새롭다.
1: 네네.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좀 이제 마음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0: 새롭다.
1: 네.
0: 버스를 타. 아,
1: 버스
0: 요즘,
1: 여행, 버스 여행.
0: 그니까.
1: 네네.
0: 야, 이런 분안 계셨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1: 네네.
0: 뭐, 스트레스
1: 네.
0: 해소나 그런 거
1: 그렇죠.
0: 말씀하실 때,
1: 네네.
0: 버스를 타고,
1: 네.
0: 요즘 뭐 버스 안 타는 사람도 많잖아요. 자가용 타고 다니는 일이
1: 그렇죠.
0: 많아지는
1: 네.
0: 세상이어서,
1: 네.
0: 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종점까지.
1: 네, 좀, 진짜, 막, 개인적으로 힘들 때나, 뭐, 일적으로 힘들 때, 그렇게 조금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것 같아요.
0: 이런저런 생각도 하면서, 노래 가사에 좀 힘을 얻으면서,
1: 네, 좋은 노래 들으면서,
0: 이야, 운치 있네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 필라테스와 전주입니다. 필라테스 전주. 그 전에 스마트폰 중독 시대잖아요. 지훈님.
1: 네.
0: 그 필라테스 강사분들은 스마트폰 적게 볼 것이다. 저의 편견인가요?
1: 편견입니다. 네, 많이 봅니다.
0: 지훈님도 많이 보세요?
1: 네, 저는 엄청 많이 봐요.
0: 주로 뭘 보세요, 그러면
1: 저는
0: 스마트폰으로?
1: 이렇게 쇼츠 같은 인스타그램 그런 릴스 같은 거 많이 봐요.
0: 아,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공부의 과정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좀더 나은 필라테스 좀 소재로 사용하려고?
1: 소재로 보는 것도 있지만 재미로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러시구나. 저만의 편견인 걸로. 자, 그러면 스마트폰 중독 시대에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필라테스 동작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워낙, 스마트폰 많이 보니까 막 이렇게 자세가 좀 이렇게 틀어져 있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1: 네. 요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0: 네.
1: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체형에 맞는 동작을 설명드리려 해요.
0: 네.
1: 첫 번째 동작은 장기간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으로 인해서 목이 앞으로 빠진 자세인 거북목 체형에 좋은 운동인데요. 스완, 숄더 브릿지, 흉추 회전 등의 동작들을 추천해 드려요. 목과 어깨의 긴장을 완화하고 바른 자세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0: 스완, 숄더 브릿지, 흉추 회전 운동 등의 동작이 도움이 된다.
1: 네.
0: 스완은 그 백조 동작 말씀하시는
1: 네,
0: 건가요?
1: 올라 이렇게 상체를 천장 쪽으로 들어 올리는 그런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뭐큰 동작이 아니더라도 뭐 간단한 동작으로도 충분히 이런 거북목을 좀 예방할 수 있겠네요.
1: 네, 그렇죠.
0: 아, 저희가 좀 보이는 라디오면은 지우님한테 한번 좀
1: 네.
0: 동작을 좀 보여주십사 할수 있는데,
1: 네.
0: 오디오로만 하고 있다 보니까 좀
1: 네,
0: 아쉽습니다.
1: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0: 자, 스완,
1: 네.
0: 숄더 브릿지,
1: 브릿지, 흉추
0: 흉추 회전
1: 회전.
0: 운동. 요즘 뭐 검색의 시대니까 아마
1: 네,
0: 검색해
1: 한번.
0: 보시면
1: 네.
0: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요.
1: 두 번째 동작은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는 현대인에게 매우 흔히 나타나는 라운드 숄더 제형에 좋은 동작이에요.
0: 네.
1: 이것도 스완 다이브,

0: 폴링 스트랩, 로잉 등의 동작 등을 추천해 드려요. 가슴을 열고 등 근육을 강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어깨를 뒤로 정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동작입니다.
1: 스완 다이브, 풀링 스트랩, 로잉.
0: 네.
1: 맞아요. 거북목만이 아니고 어깨가 우리 이제 이렇게 늘 숙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0: 네.
1: 앞으로 이렇게 말려
0: 그렇죠.
1: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더 이게 허리까지 안 좋고
0: 네,
1: 막 그럴 것
0: 맞아요.
1: 같아요. 골반도 틀어지고.
0: 네.
1: 이런 걸좀 예방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스완 다이브, 풀링 스트랩, 로잉 동작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0: 네.
1: 어쨌든 문지훈님 만나면 이런 걸다 배울 수 있다는
0: 그렇죠.
1: 말씀이신 거잖아요.
0: 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전주의 필라테스 인프라는

0: 다른 필라테스 센터와 또 경쟁해야 하잖아. 그만큼
1: 근데
0: 강사분들도 많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1: 네, 그만큼 필라테스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밀집이 되어 있으면 장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0: 많이
1: 많이
0: 오시니까.
1: 오시니까 집
0: 아.
1: 밀집이 되어 있어도 그게 술집도 많이 밀집이 되어 있으면 거기가 조금
0: 사람들이 많이
1: 많이
0: 찾아가죠.
1: 찾아가잖아요. 필라테스 센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그런
0: 아.
1: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0: 아, 저희가 뭐 가구의 거리 같이
1: 네,
0: 가구의
1: 그런, 네.
0: 거리니까는 사람들이 가구를 필요하면 다 많이 가서 구경하고 또 고를 수 있으니까.
1: 네.
0: 아,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1: 네.
0: 맞습니다. 뭐 확실히 많이 눈에 띄긴 해요.
1: 네,
0: 필라테스
1: 맞아요.
0: 센터가.
1: 네.
0: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좀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겠죠?
1: 네.
0: 자, 그럼 이거 여쭤볼게요. 전주에서 만들어 가고 싶은 지우님이 생각하시는 필라테스 문화가 있을까요?
1: 전주의 대표적인 문화가 있는 한옥마을이나 다른 문화 공간에서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생활 체육 쪽에서도 필라테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의 창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0: 생활체육. 그, 지금,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1: 네,
0: 지우님?
1: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어요.
0: 많은 주민센터에서 좀 필라테스 더 많이 하시면 좋겠고, 좋은 운동이니까. 그리고 생활체육으로까지 좀 이어지게끔, 그러니까 생활 구석구석 좀까지 자리 잡아야, 물론 지금도 많은 시민분들이 좀 즐기고 계십니다만, 생활 구석구석까지 자리 잡아야 더 많은 시민들이 좀 이렇게 배우고 즐길 수 있으니까, 아,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앞서 잠깐 초반에 언급도 해주셨는데, 리마인드 차원에서 필라테스 입문 원하는 시민에게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다면요.
1: 필라테스를 처음 접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꾸준한 반복과 회복 리듬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 네.
1: 저는 뭐든 시작을 하면 최소한 1년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취미든 직업이든 시작을 하셨다면 어려운 동작을 만나도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꾸준한 반복과 연습으로 배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오, 좋은 말씀이네요. 저도 그 이것저것 좀 운동들을 좀 해왔었는데요. 이게 2, 3개월 때랑 6개월 때랑 1년 때랑 너무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 1년은 해봐야 그좀 진가를 알수 있다고 하나요? 예. 네, 그래서 그 1년 안에 좀 힘든 과정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1년 동안은 꾸준히 좀 해보고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할지 좀 그만둘지. 어쨌든 최소한 1년 정도는 해봐야 그좀 진가를 알수 있다. 필라테스도 그렇죠? 한 1년은 해봐야죠.
1: 그죠. 1년을 해보면 라인의 변화도 느껴주실 거고, 뭐, 여러 가지 변화를 느껴주실 것 같아요.
0: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고 이 시간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지훈님을 좀 뵙고 싶은 분들, 문지훈님에게 필라테스를 배우고 싶다라는 분들은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나요?
1: 주민 사동 주민센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0: 주민 자치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1: 자치 프로그램 그쪽에도 오실 수 있고,
0: 네.
1: 그리고 에코시티에 있는 전라중학교 그 옆에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0: 네네.
1: 그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어요.
0: 오호.
1: 그리고 신시가지에 있는 센터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0: 인터넷 검색해 보면 문지훈님 이름 나옵니까?
1: 안 나옵니다.
0: 안 나옵니까? 인스타 땡땡 같은 거는 이름,
1: 인스타는
0: 검색해 보면은 나오나요?
1: 문지윤 이렇게 쓰면
0: 써보면,
1: 네.
0: 오,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네, 많이 검색해 주세요.
0: 네. 전주에서 누구보다도 필라테스를 사랑하는 문지훈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 오늘도 마치할 시간 됐습니다. 정말 마무리할 시간인데 혹시 말씀 다 하셨나요? 아니면은 추가 말씀 있을까요?
1: 처음 하는 라디오 출연에 준비해온 필라테스에 관한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되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현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필라테스를 더 알리고 공부하는 그런 강사가 되기 위한 또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마치도록 할게요.
0: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0: 좋은 말씀들을 꽉 채워주셔가지고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필라테스 강사 문지훈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Captain, my captain. Sit down, Mr. Anderson. You hear me? Sit down. Sit down. This is your final warning, Anderson. How dare you? You hear me? Oh, Captain, my captain. Mr. Overstreet, I warn you. Sit down. Sit down. Sit down. All of you. I want you seated. Sit down. Leave, Mr. Keating.
0: 행복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행복은 당신 자신의 행동에서 나온다. 달라이 라마.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한참 찾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을 잊었다가 뒤늦게 생각나기도 하고 며칠 전 나눴던 이야기가 가물가물할 때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억은 흐려지고 또 어떤 기억은 잊히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이 있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을 위해,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놓았던 사람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은 잊지 말아야겠죠.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은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오늘 전주원에서는요, 광복절을 앞두고 전북 서부 보훈지청장과 함께 광복의 의미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에 머무른 일이 아니라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와 사람,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시간,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935 라디오 전주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윤전밴드 나는 나비 듣고 왔습니다. FM93.5MHz 935 라디오 전지원 185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나는 나비 적극 듣고 왔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 어딘가로 훨훨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유로운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도 처음부터 당연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우리의 말과 이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그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걸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광복절이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은 날입니다. 8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오래 흐르면 역사는 교과서 속에 몇 줄로 남기 쉽지만 그 안에는 실제로 그 시대를 살아냈던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단순히 과거의 한 장면을 기념하는 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북 서부 보훈지청장 이윤심 지청장 전화 연결해서요. 광복절의 의미와 우리 지역에서 기억해야 할 독립유공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보훈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조용필 바람의 노래.

네, 조용필 바람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요, 매주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제 방으로 여러분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눌러주세요. 935 라디오 전주호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요.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광복절을 기념해서요, 전북 서부 보훈지청 이윤심 지청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그리고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내일은 우리 민족에게 아주 뜻깊은 그런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전북 서부보훈지청의 주요 업무와 광복절 기념 행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윤심 국가보훈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과 함께합니다. 지청장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935 라디오 전주원 청취자 여러분, 전북 서부보훈지청장 이윤심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다시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광복절을 앞둔 오늘 보훈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청취자분들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감사 마음을 전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지청장님, 먼저 이 청취자분들에게 이 전북 서부보훈지청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전북 서부보훈지청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익산, 군산, 정읍, 김제시와 부안, 고창군 등 서부지역 6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존 독립유공자신 이석규 애국기사님을 비롯해서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전공상 군경 및 유가족 등 약 15,000여 분의 보훈 대상자분들이 저희 관내에 계시며 보훈지청에서는 이분들을 위한 예우와 보상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뒀는데요.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광복절은 단어에서도 의미를 알 수 있듯이 빛을 회복하다라는 의미로 우리나라가 35년간 이어진 일제강점의 암흑을 걷어내고 나라의 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26년은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님이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로 유네스코에서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로 지정한 아주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올해가 김구 선생님 탄생 150주년이었군요. 아, 저도 잘 몰랐습니다. 아마 저처럼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광복절과 더불어서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를 위해 특별히 진행하고 있거나 예정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2: 네. 저희 관내에 생존 독립유공자신 이석규 애국기사님을 비롯해서 약 380여 명의 독립유공자 유가족분들을 각 시군과 협조를 통해 위문할 예정이고요. 군산에서는 8.15 워터페스티벌을 광복절과 관련한 참여형 프로그램과 전시 등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네. 또한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회를 계기로 지난 5월에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익산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했는데요. 앞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각종 행사들과 연계한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 네, 단순히 기념행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네요. 이 중에서 8.15 워터페스티벌은 어떤 행사인지 좀 궁금한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8.15 워터페스티벌은 이번에 군산 청년회의소에서 주최하는 행사인데요. 대규모 서바이벌 물총대전을 비롯해서 기부물품 바자회, 역사 테마 게임존 운영 이렇게 세 가지 메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에 군산 철길 마을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행사 수익금은 유공자분들과 보훈가족을 위해 기부한다고 해서 더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8월 17일 월요일에 진행된다고 하니까 많이들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행사 수익금이 유공자분들께 기부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전북 서부보훈지청도 여기에 뭐 행사에 참여를 하고 진행하시는 게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저희는 8.15 워터페스티벌에서 체험형 홍보부스를 운영합니다. 아이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십자말 퀴즈 풀기를 진행해서 쉽고 재미있게 광복절 의미에 대해 되새길 수 있는 체험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국가 상징인 태극기 전시와 훈장 미전수자 홍보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로 참여하기 좋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 훈장 미전수자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훈장 미전수자라는 것은 어떤 분들인가요?
2: 네, 훈장 미전수자분들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해서 서훈이 결정됐으나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서 아직 훈장을 전수받지 못한 분들을 말합니다. 현재 훈장 미전수자분들이 전국에 약 7천여 명 있고 저희 관내에만 192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청에서는 올해 유네스코 김구회를 맞이해서 훈장 미전수자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프로젝트인 훈장의 주인을 찾습니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후손을 찾지 못한 분이 7천여 명이라고 하니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 훈장 미전수자분들이 굉장히 다 이렇게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훈장의 주인을 찾습니다 프로젝트는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2: 바로 그 훈장 미전수자의 후손분들을 찾는 사업인데요. 후손들을 찾기 위해서 독립유공자 관련 자료 분석을 시작으로 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자료 확인, 또 지역 주민과 관련 전문가 탐문을 통해 후손에 대한 단서 추적 등을 통해서 최종 확인된 자료로 후손 여부를 심사한 후에 훈장을 수여해드리는 것이 최종 목표인 사업입니다.
1: 네, 그렇군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는 끝까지 훈장을 좀 전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후손분들을 찾아서 훈장을 수여드리는 것까지 좋은 취지의 그런 프로젝트이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려운 점 없으실까요?
2: 네, 가장 어려운 점은 앞서 말씀드리는 과정을 통해서도 찾지 못한 후손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점입니다. 네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훈장 미전수자분들에 대해 알리고 홍보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군산 역사관에 미전수된 훈장을 전시하는 독립유공자 훈장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고 또 10월에 있을 고창의 모양성 축제와 연계해서도 훈장 미전수자 후손찾기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니까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네네. 이 훈장들이 주인한테 돌아갈 수 있기를 꼭 바라고요. 해당 사업이 꼭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군산 역사관에서 전시되는 미전수된 훈장 전시 이 행사에도 참여하시고 많이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북 서부 보훈지청장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이 광복절의 의미부터 유네스코 김구의 해까지 알게 됐는데요. 아마 내일 광복절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청장님, 이 마지막으로 광복절을 맞이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2: 네, 광복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낸 소중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앞장서 노력하겠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감사의 마음이 그 가치를 이어나가는 데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내일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잠시라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분들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되새겨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보훈부 전북서부보훈지청 이윤심 지청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상현 씨 밴드 찬란 듣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소통협력센터가 전주의 지역 자원을 새로운 브랜드와 사업 아이디로 발전시킬 2026년 전주 로컬 브랜딩 아이디어 해커톤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전주의 문화와 역사, 먹거리, 관광자원, 유휴공간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브랜딩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입니다. 2명에서 5명으로 팀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고요. 모두 15개 팀을 선발합니다. 모집 분야는 지역가치와 로컬푸드, 거점 브랜딩, 지역기반 제조, 지역특화 관광, 디지털 문화 체험 등입니다. 선정된 팀에는 두 차례의 온라인 멘토링이 제공되며 최종 발표와 심사를 거쳐 대상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온라인 멘토링은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되며 본 행사는 9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전주소통협력센터에서 열립니다. 참가 신청은 8월 21일 오후 2시까지 참가 신청서와 기획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에는 정상적으로 신청됐는지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결과는 8월 27일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소통협력센터 지역소통협력팀 전화 063-288-7103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연화정 도서관이 전통 바느질 공예를 직접 체험해보는 연화정에서 한땀 한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연화정 도서관 연화루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데요. 한복 문화 강사 송진아 강사와 함께 전통 바느질 기법을 활용해 모시 항랑 흔들개비와 달 항아리, 북커버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성인으로 회차별 10명씩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늘 8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전주도서관 누리집 프로그램 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료비는 회차당 5,000원이고요. 접수번호 11번부터는 대기자로 등록돼서요. 취소자가 발생할 경우 개별 연락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화정 도서관 063-714-352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성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와 삶을 바라보는 제19회 전북여성영화제 희허락락이 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메가파스 전주 객사점에서 열립니다.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해 열리는 올해 영화제의 슬로건은 유영하다, 유연하되게입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붙들고 시간과 관계를 가로지르며 함께 나아가는 여성들의 힘과 이야기를 영화로 만나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모두 10편의 영화가 상영되고요. 특히 모든 상영작에 관객과의 대화 GV가 마련돼 영화를 본 뒤 작품에 담긴 여성의 삶과 사회적 의미에 대해 관객들이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전북여성영화제 희어락락은 전북여성단체연합이 주최 주관합니다. 영화를 통해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만나고 우리 사회의 성평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제19회 전북여성영화제 9월 3일부터 5일까지 메가박스 전주 객사점에서 열립니다. 영화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평화도서관이 영화 나는 보리에 김진유 감독을 초청해 영화와 가족 그리고 소통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강연은 코다에 대하여를 주제로 오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평화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코다는 청각장애 부모를 둔 자녀를 뜻하는 말인데요. 김진유 감독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나는 보리를 통해 코다로서 살아온 삶과 정체성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강연은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시민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수어 통역도 함께 제공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사항은 평화도서관 063-281-6424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영화를 통해 서로 다른 언어와 감각으로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겁니다. 전주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음악 듣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스웨덴 세탁소 두 손 너에게.

네, 스웨덴 세탁소 두손 너에게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생학습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대표 평생학습 축제인 제20회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이 9월 5일 토요일과 6일 일요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평생학습 기관과 동아리 등이 참여해 시민들이 다양한 배움과 체험을 만나는 행사입니다. 현재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장 안내와 프로그램 운영을 도울 자원봉사자도 8월 28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행사일 기준 만 13세 이상으로 야외 활동이 가능한 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행사장과 프로그램 위치 안내를 비롯해 체험부스 운영 지원, 방문객 질서 유지, 행사장 환경 정리 등 다양한 활동을 맡게 됩니다. 다만 안전에 주의가 필요한 업무에는 성인 자원봉사자가 우선 배치될 예정입니다. 활동에 참여하면 하루 2만 원의 활동 실비가 지급되며 활동 시간에 따라 자원봉사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식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 만큼 개인 음영수와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고 야외 활동에 적합한 편한 복장과 운동화 착용이 권장됩니다. 자원봉사자는 활동 당일 오전 8시 40분까지 현장에 도착해 출석을 확인해야 하고요. 이어서 8시 45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사전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사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당일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50플러스 어른학교 시즌2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강좌는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전주, 익산, 김제, 순창 지역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낭독, 영어, 스토리텔러 양성 과정 같은 일과 활동 탐색 과정부터 생활 가구 만들기, AI 교육, 퍼스널 컬러 등 일상 기술 과정, 그리고 숲 체험 활동과 슬로우 조깅 같은 커뮤니티 중심 과정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힐링 포레스트 숲 체험 활동과 슬로우 조깅 활동은 전문 활동가로 양성된 분들이 직접 진행하는 만큼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갖고 싶은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됩니다. 수강료는 없지만 과정별 재료비는 별도의 개강일에 납부해야 하고요. 무료 교육인 만큼 신청 후에는 성실한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참여가 저조할 경우 다음 강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커뮤니티 활동과 사회 공헌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접수는 8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평생학습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50플러스 인생학교 12기 입학생을 모집합니다. 50플러스 인생학교는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며 자신을 탐색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 싶은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전주, 익산, 김제, 순창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집 인원은 30명이고요. 일반적인 강식 수업이 아닌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교육은 9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전주시 평생학습관 등에서 진행되고 11월 21일 토요일에는 50플러스 포럼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과정에는 입학식과 자아탐색 워크숍을 시작으로 영화와 뮤지컬을 통한 자기이해, 나무 스툴 만들기 체험, 좋은 삶에 대한 경제학 강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다루는 웰다잉 포럼, 스트레칭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정은 11월 16일 졸업식과 11월 21일 커뮤니티 포럼으로 마무리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9월 9일 수요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되며 서류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를 안내받습니다. 재료비는 4만 원이고 별도의 자치회비와 함께 개강일에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평생학습과 281-526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지적 성장과 삶의 통찰을 위한 제222회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에는 뇌과학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강사로 나서 뇌과학으로 삶을 성찰하다를 주제로 시민들과 만납니다. 정재승 교수는 인간이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는지 또 우리의 행동이 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뇌과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강좌는 9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덕진예술회관 1층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참가 신청은 8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전주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평생학습과 063-281-538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에라 인생은 아름다워.

네, 제이세라 인생은 아름다워 그리고 아이오아이 갑자기 두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원래는 한곡 들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아이오아이 갑자기 한곡더 들었습니다. 지금 전주의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전주 소식 관련돼서 몇 가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축제 제9회 전주 독서대전이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전주 한벽문화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독서대전에서는 책을 읽는 것뿐 아니라 듣고 이야기하고 공연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되는데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서로에게 인생책을 선물하는 인생책 선물 책방, 소리에 집중하며 책을 만나는 끄고 듣고 읽다 청음 독서, 책속 문장을 함께 읽는 낭독회, 출판사 초청 작가 강연,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샤르르 솜사탕 공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전 접수는 9월 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인기 프로그램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에 접속해서 프로그램 메뉴에서 원하는 행사를 선택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올가을 책을 읽는 즐거움을 넘어 책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시간 전주 독서대전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주 소식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이번 주에 음악과 관련된 축제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지금 전주에서는요, 두 개의 대형 음악 축제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먼저 2026년 전주 세계 소리 축제

인디 음악부터 록과 힙합까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뮤지션들의 무대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역 축제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전주의 독립예술축제 스테이플리쉬가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열립니다. 올해 행사는 전주 남부시장에 위치한 로컬 플랫폼 모의장과 그 일대에서 진행되는데요. 스테이플래시는 음악 공연뿐 아니라 시각예술과 다원예술, 전시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입니다. 특히 대형 상업축제와 달리 지역의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직접 축제 주체가 돼 자유로운 창작과 새로운 실험을 이어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스테이플리시라는 이름에는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조금은 엉뚱하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보자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전주 고도심에서 시작된 스테이플리시는 공연과 전시, 연극과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예술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며 전주의 독립예술문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올해도 남부시장과 고도심 공간에서 지역 예술가들의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형 공연장이 아닌 우리 동네 시장과 골목에서 만나는 색다른 예술축제 2026 스테이플리쉬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립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이어지겠습니다. 채율이 생각을 멈추다 보면.

네, 최유리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듣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 마쳐야 할 시간이네요. 오늘 방송은 기억이라는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살다 보면 잊어도 괜찮은 것들이 있죠. 어디에 물건을 두었는지, 어제 무슨 말 했는지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희미해지는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우리 사이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말하고 꿈꾸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북 서부 보훈지청장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도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 기억한다는 건 과거에만 머무는 일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키고 싶었던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생각하고 그 뜻을 오늘의 삶 속에서 이어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복절을 맞아서요 잠시라도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과 그 하루를 위해 먼저 길을 걸었던 분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위에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조금 더 자유롭고 평화롭고 서로를 존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한 935 라디오 전주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광복절 의미도 마음 한편에 함께 새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곡으로 페퍼톤스 행운을 빌어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1: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 시간이죠. 저는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반려동물의 건강을 꼼꼼하게 살펴주실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시죠. 곽규만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 대표 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써볼까요, 원장님?
1: 아, 네, 알겠습니다.
0: 네, 더 당겨주세요.
1: 네.
0: 좀 당겨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여전히 바쁘시죠?
1: 아,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0: 이렇게 바쁘신데 또 이렇게 진료 시간을 일단 비워놓고 이렇게 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 가운데 정확하게 또 아주 꼼꼼하게 그 정보를 짚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원장님과 이 펫케어라이프를 함께한 게 벌써 오늘이 19회째더라고요.
1: 벌써 그렇게 된지 몰랐습니다.
0: 많이 됐죠. 네네. 네. 오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한 번쯤 걱정하게 되는 질환, 바로 심장병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주위에서도 이 심장병 때문에 걱정하고 늘 고민하고 이런 그 견주분들 많이 봤거든요. 이제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이제 혈압이나 심장 건강을 신경 쓰게 되는데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 반려동물이 나이가 들면서 기침을 하거나 산책할 때 힘들어하면 보호자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단순 노화가 아니고 심장병의 신호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는 정확히 어떤 것인지 좀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뭐 약 먹일 때랄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또 하나하나 좀 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거요. 우리가 흔히 심장병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실제로 심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심장병의 정의라고 할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1: 사실 뭐 심장병의 정의라기보다 뭐 심장병이라고 하는 건 다시 딱 심장 자체 문제만을 일으키는 말은 아니라 사실 이제 심장의 모양이나 기능에 문제가 있는 모든 질환들을 통틀어서 심장병이라고 일컫고 있고요.
0: 네.
1: 강아지에 있어서는 뭐 판막에 이상이 있는 질환이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판막이요?
1: 네, 맞습니다.
0: 아.
1: 판막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심장이 일정한 속도로 뛰어야 되는데 일정한 속도로 뛰지 못하고 불규칙적으로 뛰는 뭐 부정맥 같은 경우도 심장병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대형견이나 고양이에 있어서 심장에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질환들까지 통틀어서 심장병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원장님,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면 심장의 구조도 꽤 비슷한가요?
1: 사실 심장 구조는 사람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사람에 비해서 좀 일어나는 질환 자체가 좀 차이가 난다라고 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심장병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원인과 증상을 보이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1: 아, 네, 맞습니다. 예. 보통 저희가 소형견, 저희가 많이 보통 일상에서 많이 키우는 뭐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판막 질환이라고 하는 승모판이라고 불리는 이천판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요.
0: 네네.
1: 판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노화로 인해서 판막에 변성이 일어나서 생기는 네. 판막 질환이 가장 많고요.
0: 네.
1: 대형견에 있어서는 오히려 근육에 심장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심장이 이렇게 늘어나고 커지게 보이는 이제 DCM이라고 하는 확장성 심근병이 주로 많이
0: 약간
1: 나타나고 있고요.
0: 비대해진다 이렇게.
1: 맞습니다. 심장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심장이 커 보이게 되는 네. 이제 확장성 심근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심장이 커 보이기는 하지만 심장 근육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심장이 이제 혈액을 온몸으로 뿜어내야 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0: 네네.
1: 그런 질환이 흔히 나타나게 되고요. 고양이에서는 반대로 심장 근육이 오히려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기
0: 그것도
1: 때문에.
0: 안 좋은 거예요?
1: 맞습니다.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게 되면
0: 네.
1: 심장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혈류량이 감소를 하게 돼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박수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고요. 고양이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아지에서는 심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심장이 커 보이는 거를 저희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요.
0: 네.
1: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심장 자체의 사이즈가 변화가 없이 심장 안쪽에 있는 근육이 두꺼워지는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게 됐을 때는 심장 사이즈가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심장 안에 있는 근육만 두꺼워지기 때문에 사실 고양이 심장병은 강아지에 비해서 쉽게 심장병이 있는 거를 진단하기가 훨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0: 잡아내기가 좀 쉽지 않군요.
1: 네, 맞습니다. 또 거기 좀 더 첨언을 하자면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판막질환이 대부분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판막질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혈류, 그러니까 저희 청진을 해서 심장 안에서 혈액이 흘러가는 소리를 저희가 청진을 해서 듣게 되는 건데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판막이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장 쿵쾅쿵쾅 하는 소리에 있어서 심잡음이 들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진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심장병이 있구나 없구나를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 반면에 비해서
0: 네.
1: 고양이에 있어서는 그런 판막질환이 아니고 단순하게 근육이 두꺼워지는 질환이다 보니까 사실은 청진을 했을 때 심잡음이나 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0: 그렇겠죠.
1: 그렇기 때문에
0: 소리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니까요.
1: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양이에 있어서는 청진만 해가지고는 우리 아이가 고양이가 심장병이 있구나 없구나를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강아지에 비해서는 고양이가 심장병을 진단하기가 훨씬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조금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0: 하나하나 또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 받다가 수의사 선생님한테 심장에서 잡음이 들리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심장이 덜컥하거든요. 제 심장이 덜컥하거든요. 큰 병이 생긴 것처럼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심장에서 잡음이 들린다. 조금 전에도 여러 번 말씀하신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1: 그러니까 정상적인 심장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이고 일정한 소리, 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심장 안에서 혈액이 원래와 다르게 흐르거나 아니면 판막 사이로 혈액이 새어나가게 되면 그때 들리는 쿵쾅쿵쾅 하는 사이에서 혈액이 원래 흘러가야 되는 방향과 다르게 내거나 정말 이렇게 자꾸 판막 사이를 새어나오게 되면 그때 나는 잡음을 저희가 네. 심잡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0: 근데 선생님들은 다 들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그렇죠. 저희가 네. 이제 학교에 다닐 때 정상적인 심장음과 심장병이 1기, 뭐 2기, 3기, 네네. 4기로 갔을 때 각각 달라지는 심잡음을 저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네네. 청진을 통해서도 쉽게 우리 아이가 심잡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캐치를 해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이게 들린다고 해서 무조건 심장병이 이미 진행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1: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아지에 있어서 소형견에 있어서는 사실은 판막질환이 대부분의 소형견들이 판막질환에 의한 심장병을 가지고 있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잡음을 통해서 대부분 저희가 심장병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견이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막 질환이 아니라 심장 근육에 대한 문제가 있기
0: 네네.
1: 때문에 심장 잡음 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장병이 디텍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심잡음이 들린다라고 하면 대부분 심장병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심잡음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심장병이 없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세요.
0: 그것도 아니니까요.
1: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심장읍이 들린다고 하더라도 심장병이 진단될 수 있는 이런 예외의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심장병 진단을 위해서는 사실은 뭐 심장 초음파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0: 네.
1: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심전도 심장 초음파 사람 하는 것처럼
1: 네, 맞습니다.
0: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1: 네.
0: 잡아내는군요. 이게 뭐 잡음이 들린다는 말을 듣고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걸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점검해야 된다는 신호로 생각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심장병은 이제 주로 나이가 많은 반려동물에게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도 나이하고 직접적인 연관성 비례한다고 볼 수 있나요?
1: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판막 질환이다라고 네. 하면 대부분 나이가 많을수록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형견에서도 사실은 제가 근육이 약해진다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도 나이가 들면 훨씬 더 걸리기가 쉬운 심장병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도 고양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네. 사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기는 심장병과는 좀 다르게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심장이 안 좋은 아이들이 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PDA라고 하는 질환인데 이게 이제 어렸을 때 태아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 사실은 우리가 엄마 몸 바깥으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져야 되는 혈관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몸에 남아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요. 네네. 이런 경우도 사실은 대부분 청진을 통해서 쉽게 진단이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좀 심장병이 좀 심장 소리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선천적인 심장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간단한 수술, 수술을 통해서 쉽게 치료가 네네.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사실 수술을 통하기보다는 뭐 중재적 시술을 통해서 큰 수술을 하지 않고도 그 혈관을 막음으로써 금방 치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 어린 아이들에서 있어도 심장병이 좀 흔한 편이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심장병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사실 저희 심장사상충 계속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장사상충이 예방을 해주시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심장사상충 예방을 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장사상충들이 결국에 이제 기생충들이 심장 안에 사는 질환이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심장 안에 사상충이 있다라고 하면 심장 안에 압력이 많이 높아지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심장병 병이 감염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어떤 것인지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초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관리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보호자가 집에서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변화 어떤 것들 좀 유심히 보면 좋을까요?
1: 사실은 심장병 초기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많이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동물병원에 갔을 때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할 때 청진을 통해서 네. 저희가 우리 아이가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0: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겠군요.
1: 사실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그냥 동물병원에 가셔서 네. 뭐 귀 치료를 받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맞는 접종을 네. 하러 간다든지 하면 저희가 뭐 귀 치료를 온다고 해서 귀만 보는 게 아니라
0: 그렇죠.
1: 사실은 기본적으로 신체 검사를 하거든요.
0: 네네.
1: 신체 검사를 하는 와중에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청진이기 때문에 청진을 통해서도 대부분 저희가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진상으로 정상 청진이 들리지만
0: 네.
1: 심장병에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호흡이 좀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평상시와 좀 다르게 호흡이 좀 빨라지는 것 같다, 좀 빠른 것 같다, 헥킥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심장병을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단 주의하셔야 될 게 호흡이 빠르다라고 해서 무조건 심장병을 의심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호흡이 빠른 경우가 사실은 뭐 기관지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뭐 단두종 증후군이 있다든지
0: 네.
1: 아니면 날씨가 너무 더운 경우에도 헥킥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호르몬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헥킥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호흡이 좀 빠른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중에 심장병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호흡이
0: 네.
1: 다 빠르다고 해서 심장병은 아니기 때문에
0: 반드시는 아니니까요.
1: 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좀 빨라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병원에 내원해 주셔서 한번 정기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뭐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졌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쉽고 그렇잖아요. 예.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다 보면 이제 발견이 늦어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근데 어쨌든 뭔가 좀 변화가 있는데 뭔가 좀 달라지고 좀 이상한데 싶으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1: 아, 맞습니다.
0: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디가 내가 안 좋은데 혼자 판단해서 약 먹고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그 전문의한테 진단받고 약을 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요.
1: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심장병이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심장병이 초기일 때는 사실 호흡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0: 아, 그래요?
1: 그런데 심장병이 좀 커지게 되면 왜 호흡에 영향을 주냐면 판막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판막 사이로 혈류가 역류를 하게 되면 심장 사이즈가 점점 커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심장 위로 지나가는 저희가 기도를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숨을 쉬면 입에서부터 기도를 통해서 폐로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심장이 커지게 되면서 그 기도를 압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저희가 숨을 쉰다고 숨을 쉬지만 심장이 기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호흡수가 빨라지는 네네. 경향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호흡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호흡이 많이 빨라진다거나 기침이 많이 좀 심해진 단계라고 하면 사실 심장병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경우가 보통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0: 그 수면 중에 그 호흡수? 뭐 이런 것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어요?
1: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SRR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 호흡수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심장병을 사실 호흡수는 심장병을 관리하는데 심장병을 진단받은 이후에 관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0: 아, 그래요?
1: 저희가 1분 동안 숨을 이렇게 쉬는데 1분에 숨을 몇 번 정도 쉴 것 같으실까요?
0: 강아지를
1: 네,
0: 예를 들어서
1: 맞습니다.
0: 글쎄요. 한 50번?
1: 50번이면 저희가 1초에 한 번
0: 아, 그러네요. 60초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한 40번?
1: 아,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한 12번에서 한 14번 정도 숨을 편안한 상태에서
0: 편안하게 누워 있을 때
1: 편안하고
0: 그 정도밖에 안 쉬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 12번에서 14번 정도라고 총 평균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0: 네네.
1: 12번에서 14번이라고 하더라도 5초에 한 번이니까요. 저희가 좀 쉬었다가
0: 그러네요.
1: 또 쉬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호흡수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12번에서 14번이 평균이다라고 치고 1분에 숨을 한 30번 이상 쉰다라고 하면 뭔가 불편하다라고 여겨주시면 되실 것
0: 꽤
1: 같아요.
0: 꽤 가빠진 상태라고
1: 그렇죠.
0: 볼 수 있겠네요.
1: 이제 평균보다 한 2배에서 3배 네네네. 정도 많이 쉬는 거니까 호흡수가 상당히 빠르구나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보통 30회 정도라고 보는 거고요.
0: 네네.
1: 저희가 이제 보통 심장병을 관리를 하다 보면 저희가 호흡수,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재실 필요는 없지만 병원에 오시기 하루 전쯤에 1분에 숨을 몇 번 쉬는지 좀 체크를 해주세요라고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0: 네.
1: 그래서 호흡수가 좀 빨라진다라고 하면 약 용량을 좀 늘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호흡수가 좀 빨라지면 뭐 심장 약 중에서 이뇨제라고 하는 약을 조금 늘리는 경향이 있고요. 만약 호흡수가 정상이다라고 하면 약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심장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호흡수를 측정, 토대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약 용량을 좀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네.
0: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응급 상황일 때 얘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될까요?
1: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호흡수와 네. 기침이에요. 그래서 호흡수가 빨라지고 기침을 많이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장병 단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강아지의 경우에서 심장이 계속 커지게 돼요.
0: 네네.
1: 심장이 계속 커지게 되는데 심장이 계속 커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심장 위를 지나가는 기도를 압박을 하게
0: 네네.
1: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호흡수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리고
0: 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진정이 돼야 되는데
1: 그렇죠.
0: 계속 더 빨라지는 거예요.
1: 네, 심장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0: 네.
1: 계속 호흡수가 빨라지고 기침을 계속 하게 돼요.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기침을 하게 되는데 기침을 하게 되면 또 굉장히 기침 중추로 인해 가지고 목 쪽이 굉장히 아프고 그로 인해서 또 무한 반복으로 기침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0: 그렇군요.
1: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호흡이 정말 1분에 막 60회가 넘어갈 정도로 호흡이 많이 바빠지고 기침이 너무 심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응급 상황이다라고 하고 내원을 해주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이게 호흡이 정말 너무 많이 심해서 숨을 쉴 때마다 정말 코나 입에서 막 물이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어느 정도냐면 심장병이 너무 많이 진행을 되게 되면 폐동맥 압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면서 폐수종, 그러니까 심장에 있는 혈액이 폐로 빠져나가는
0: 네.
1: 폐수종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폐에 이미 물이 가득 차기 때문에 숨을 쉴 때마다 정말 코에서 물이 튀길 정도로 많이
0: 네.
1: 상태가 심각한 정도가 판단을 할 수 있고 그게 더 심해지게 되면 심장이 정말 심장 위를 지나가는 기도를 많이 압박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우리 아이가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0: 네네네.
1: 그렇게 되면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뇌에 공급이 되지 않음으로써 싱크홉 증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절 증상이 나타나게 네. 돼요. 그래서 막 호흡을 가빠게 하면서 기침을 갑자기 많이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라고 네. 하면 우리 아이가 심장병이 굉장히 있구나, 네. 많이 심해졌구나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고 빠르게 병원에 내원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네. 되실 것 같습니다.
0: 이 보호자들이 이제 심장병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이제 할 수 있는 질문이 그럼 완치는 가능한가요? 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1: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노령에 의해서 생기는 일반적인 심장병 같은 경우에는 완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판막질환이신데요. 네. 판막질환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견에 있어서 뭐 DCM이나 아니면 고양이에 있어서 심근증, 비대증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완치의 개념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심장병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네. 관리를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심장병을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남은 자녀 생존 기대 수명이 1년이다라고 네. 했을 때 심장을 더 쉽게 편하게 뛰게 해주는 약물들을 써주고 혹시 폐에 물이 찼다라고 하면 폐에 물을 빼주고 심장의 부하를 좀 줄여주는 약들을 써줘서 기대 수명을 좀 길게 가져간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서 보통은 이제 심장 관리다라고 하면 완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좀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해 네.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선천적인 뭐 PDA나 네. 아니면 심장 사상충 감염 같은 경우에는 수술 통해서 얼마든지 완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잠깐 하나만 더 첨언을 네. 하자면 판막 변성 질환이라고 하는 거가 대부분 이제 판막이 아이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변성이 됨으로써 그 사이에 혈류가 공급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네. 심장병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판막 변성을 수술적으로 완치를 하는 케이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반가운 소식이네요.
1: 이게 뭐 아직 되게 대중화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네. 어렵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두 군데 병원에서 그렇게 심장병 치료를 하는 병원들이 좀 생겨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심장병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동네라고 하긴 저 그렇고 근처 동물병원 네. 원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네. 수술을 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를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0: 그럼 이제 완치가 아니라 관리의 개념으로 얼마든지
1: 네, 맞습니다.
0: 아이와 계속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 네.
0: 그러면 관리의 개념에서 산책할 수 있습니까?
1: 사실은 산책을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네.
0: 그럼 몇 끼냐에 따라 또 다르겠죠?
1: 맞습니다. 심장은 네. 사실 이제 B1, B2, C, D 단계가 이렇게 네.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진단이 많이 되는 경우가 이제 B2 단계에서 많이 진단이 되고
0: 네.
1: 이런 경우라고 하면 얼마든지 산책은 가능하세요. 산책은 네. 가능한데 사실 이제 산책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해요.
0: 그렇겠죠?
1: 산책을 일반적인 상황에서 천천히 해주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렇게 산책을 예를 들면 뭐 10분, 15분 이렇게 짧게 하는 게 아니라 뭐 1시간 이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책을 하는 데 있어서 막 너무 많이 뛰어다닌다든지
0: 네.
1: 아니면 산책을 하는 날씨가 오늘 굉장히 덥잖아요.
0: 네네네.
1: 오늘처럼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장시간 더운 날 장시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심장에 무리가 가죠.
0: 그럼 오히려 또 네. 반대로 추운 날도 위험할 수 있나요?
1: 추운 날은 그래도 더운 날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심장병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산책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0: 네.
1: 말씀을 드리고 한 10분, 15분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조금 더 원한다라고 하면 유모차를 타고
0: 네.
1: 탔다가 걸었다
0: 그래서
1: 하면서,
0: 요즘 그렇게 네. 유모차 타고 산책하는 강아지들을 꽤 보는 이유가
1: 네네 맞습니다.
0: 내가 나이가 많거든요.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서 또는 유모차를 병행하면서
1: 네.
0: 얼마든지 산책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 음식과 간식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1: 사실은 심장병의 치료가 대부분
0: 네.
1: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을 감소시키는 데 굉장히 큰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적어야 심장이 처리해야 되는 혈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에서는 굉장히 부하를 적게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네.
1: 근데 만약에 저희가 짠 음식을 많이 먹는다라고 하면 사실 나트륨이 물과 같이 다시 들어오기
0: 네.
1: 때문에
0: 사람도 되게 조심해야
1: 네.
0: 되잖아요.
1: 몸 안에 이제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네. 혈압이 높아지게 돼요.
0: 네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심장 입장에서는 훨씬 더 부담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심장병이 있는 환자들은 짠 음식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뭐 임의로 약을 조절하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1: 그럼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심장과 혈압 모두에 좀 영향을 미치다 네. 보니까 심장 초음파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린 이후에 약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네. 게 사실 관리를 얼마나 더 오래 할 수 있냐의 네. 핵심인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런 것처럼 보호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아까 뭐 짠 음식이랄지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그렇죠. 늘리거나 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1: 사실은 뭐 저는 그 산책하거나 흥분하는 거 막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환자 관리를 오래 하시던 분이었는데 네. 친구 강아지가 놀러 와가지고 막 뛰어놀다가 갑자기 급사를 한 적도 있어요.
0: 어머나.
1: 그렇기 때문에
0: 그래요.
1: 사실 심장에 갑자기 무리가 가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 네. 뭐 사실 약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0: 네.
1: 그런 행동만 좀 피해 주신다. 그러니까 심장에 무리가 가는 행동이다라고 하면 갑자기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한다든지 더운 날 야외 활동 오래 한다든지 이런 심장에 무리가 가는 행동만 좀 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아니 진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군요.
1: 그럼요.
0: 너무 네. 흥분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막 좋은 것들을 이제 막 표현하면서 막 뛰었을 테니까.
1: 네, 그래서 제가
0: 무리가
1: 이제
0: 됐겠죠? 예.
1: 뭐 저희가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에 굉장히 아이들이 반가워하잖아요.
0: 네네네.
1: 그런 경우에는 빠르게 안아서 아이를 좀 흥분하지 않고 좀 차분해질 수 있게 빠르게 안아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고
0: 맞아요.
1: 있습니다.
0: 격하게 네. 반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건 좀 질문이 조금 벗어난 질문이긴 한데 심장병 이런 게 아닌데 왜 너무 반가워하다가 꺽꺽 거위 소리 같이 내는 경우 있잖아요.
1: 네네네.
0: 가끔 반가울 때만
1: 네네.
0: 그거는 뭔가요?
1: 사실 뭐 리버스 스니징 그러니까 뭐 그 호흡기 증후군 중에
0: 네.
1: 여러 가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0: 네.
1: 사실 그런 경우는 이제 호흡기 쪽 치료도 괜찮지만 행동학적으로 좀 교정도 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사실 그런 경우 모두 다 들어왔을 때 아이가 너무 흥분하지 않게 가급적이면 빠르게 안아주든지
0: 네.
1: 아니면 아예 모른 척 무시를 해주든지 이렇게 두 개를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행동학적으로는 좀 무시하는 것도 괜찮는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0: 네. 아 그렇군요. 참 이 질환이 저 좀 들을 때마다 사람하고도 되게 비슷한 측면이 있고 얼마든지 미리 검진하고 관리 잘하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지내는 게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진료를 보다 보면 같은 기수에 있는 아이더라도 보호자분께서 어떻게 관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나머지 기대 수명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0: 네.
1: 보호자분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자주자주 건강검진 하다 보면 뭐 관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심장병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냥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자고 있을 때 호흡수
0: 네.
1: 충분히 측정해주고 꼭 12시간 간격 꼭 지키지 않으셔도 되니까 하루에 두 번씩 먹는 심장약 뭐
0: 네.
1: 빠지지 않고 좀 먹여주시고 뭐 이런 정도만 좀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쉽게 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네. 심장병 하니까 되게 무거웠거든요, 마음이.
1: 네네.
0: 엄청나게 큰 병이어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우리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뭔가 좀 위로가 생기고 많이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래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또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의 심장병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 정보들을 좀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올리머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신 곽규만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보호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반려동물의 건강한 오늘이 보호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펫케어 라이프가 계속 좋은 정보를 여러분께 제공하겠습니다. 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를 통해서 함께한 펫케어 라이프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이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목에 남은 자국이 없어지기 전에 다시 잡아줄래 내 손목 Baby I'm like fine 고빈센의 방 너의 친구들의 말 다 틀려 나는 알아 회색의 밤 넌 빛을 내니까 내가 그려줄게 맞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hope you're not okay.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여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벌써 8월을 만났습니다. 한여름은 더워서 어떻게 살까 걱정하던 7, 8월 중 7월을 보내고 8월도 중순에 가까워지네요. 어제가 입추였지요. 입추가 있어 가을이 당장 되진 않겠지만 체감 안 되어도 땅은 조용히 제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게요. 오늘의 배낭여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지난주부터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을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저 주인공 지연이 희령으로 이사를 이혼을 하고 희령으로 이사를 가서 할머니를 만나는 장면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29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상을 치웠다. 옥색 시트지가 붙은 부엌 싱크대와 벽장은 낡았고 그릇장 하나는 문이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도 전체적으로는 잘 정리된 모양새였다. 싱크대 위에는 미나리를 담은 컵이 보였다. 나는 행주로 상을 닫고 할머니는 케이크를 잘라서 각자의 접시에 담았다. 그리고 우리는 물컵에 와인을 따라 천천히 마셨다. 그날 할머니는 나의 상황에 관해 어떤 것도 묻지 않았다. 내가 결혼했었다는 사실 정도는 엄마에게 들어 알고 있었을 텐데도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 대신 내가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했는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를 물었다. 할머니, 피부가 좋네요. 다들 그러대. 노인정에 가면 나보고 형광등 안 켜도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내 얼굴이 환해서. 겸손을 차리지 않는 할머니의 모습이 재미있어서 나는 잠시 웃었다. 엄마도 피부가 좋잖아요. 얼굴에 뾰루지 같은 것도 안 나고 보들보들. 제가 그걸 못 닮았어요. 닮은 게 없어요. 너희 엄마랑 나도 별로 닮은 데가 없어. 너희 엄마는 너희 증조, 할아버지, 판박이지. 저는 아빠랑도 안 닮았어요. 할머니는 내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나는 아는데, 네가 누구 닮았는지. 누구요? 잠시만 있어봐. 할머니는 작은 방으로 가서 한참을 있더니 갈색 사진첩을 들고 나왔다. 봐봐. 할머니가 사진첩을 펼쳐 내밀었다. 사진 속에서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여자 둘이 미소 짓고 있었다. 그중 왼쪽에 있는 가운데 가르마를 타서 쪽을 쥔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이게 누구예요? 내가 그 여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묻자 할머니도 여자를 향해 손을 갖다 댔다. 너라고 해도 다들 믿을 것 같아. 그러고는 사진첩의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한쪽 눈은 외꺼풀, 다른 한쪽은 쌍꺼풀이 진 눈매에 수치 적은 눈썹, 둥근 이마와 짧은 턱, 그리고 작은 귀까지 그녀는 나와 닮아 있었다. 이목구비만이 아니라 앉아있는 포즈와 표정도 나와 비슷했다. 사진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나를 보며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우리 엄마 얘기 들은 적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친정이 없어. 엄마는 가끔 그렇게 말했다. 하긴, 너랑 내가 만날 일이 없었으니.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자기 엄마에 대해 우리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걸 서운해하는 것 같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증조 할머니 성함이 뭐예요? 이정선? 그런데 사람들이 삼촌이 삼촌 아주머니라고 불렀어. 왜요? 우리 엄마 고향이 삼촌이었거든. 삼촌이 어디예요? 처음 들어요. 개성에서 기차 타고 가면 3시간 걸리는 곳이라지. 할머니 고향은 개성이시잖아요. 할머니 고향이 개성이라는 건 지나가는 말로 들어서 알고 있었다. 엄마가 날 낳기 전에 개성으로 갔거든. 17이었을 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다. 나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어떤 분이셨어요?
1: 누구?
0: 우리 엄마? 네. 할머니는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다시 말을 하려다가 입을 열지 않았다. 얼굴에 내내 어렸던 미소가 사라지고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보였다. 그냥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나를 바라봤다. 보고 싶지. 할머니는 내가 마치 할머니의 엄마라도 되는 것처럼 한참을 바라보다 입가에 힘을 줘서 웃었다. 보고 싶은 사람이지 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 것을 보고 나는 놀라서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아이쿠, 내가 주책이네. 할머니는 컵에 남은 와인을 모두 입에 털어넣었다. 우리는 한동안 별말이 없었다. 나는 할머니의 빈컵에 와인을 따르고 물었다. 증조 할아버지 사진은 없어요?
1: 없어.
0: 할머니는 나를 보고 웃었다.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내가 묻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1: 아버지는 목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 할아버지는 옹기장이었다고 해. 그 외 예전에 박해당하던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잖아. 아버지는 그런 조상의 후손이었어.
0: 처음 천주를 믿는 조상은 마부였다. 모시고 살던 양반이 이제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동물하고 말하자 조상은 드디어 주인이 정신이 나갔구나 하고 그를 딱하게 생각했다. 그런 조상이 자기 주인을 따라 천주를 믿게 되다니 정말 모를 일이라고 할머니는 말했다. 3년이 지난 뒤 둘은 귀에 화살이 꽂히고 다리는 부러진 채로 새남태에 끌려가서 같이 처형당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산에서 숯과 온기를 구워가며 숨어 지냈다. 시간이 지나 더는 숨어서 천주를 믿을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신주단지를 깨고 조상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라 좋은 대접을 받기는 힘들었다. 고조부는 수완이 좋고 손재주가 있어서 집을 짓는 목수로 일했고 덕분에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그에게는 딸 넷에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들 셋 모두를 학교에 보낼 수 있을 정도였다. 내 증조부는 그의 막내 아들이었다.
1: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꺼냈더라?
0: 응, 그래. 내 아버지, 네 증조 할아버지가 어쩌다 부모를 버리고 우리 엄마랑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했지. 모두가 겪는 일은 아니겠지. 사람한테 미치는 거 말이야. 한순간 완전히 미치는 거지. 증조부가 19살이었고 혼담이 오갈 때였다. 증조부는 고조부에게 혼인할 사람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 그 상대가 백정집 자식이라는 걸 알고 증조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기만 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웃을 일이 아니었다. 증조부는 교회당 지붕 아래에서 인간의 귀함과 천함은 타고나는 데 있지 않고 그가 하는 행동에 달려있다고 배워왔던 것이다. 백정집 여자애가 개나 말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시절에 어떻게 백정의 자식과 혼인을 할 수 있느냐는 고조부의 말에 증조부는 백정도 천주의 자식이며 인간은 귀천이 없다는 것을 교회에서 배워 알았다고 되받아쳤다.
1: 성경에도 백정은 안 나온다!
0: 고조부는 그렇게 말하며 방 안에 화로를 엎었고 증조부는 그 길로 집을 나와 증조모를 데리고 개성으로 가는 열차에 탔다. 증조 할머니는 가족이 없었어요?
1: 있었지. 어머니가 있었어. 백정이던 아버지는 그녀가 어린 시절에 죽었고 어머니는 있었다. 오래 알아 죽을 날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증조모는 아랫목에 누워있던 그녀의 어머니에게 당신 딸과 혼인하고 개성으로 가서 살 거라고 말했다. 고조모는 곱이 잔뜩 낀 눈으로 증조모를 바라봤다. 그 작은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같이 가자. 고조모는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말했다. 나도 데리고 가라. 병자에게 무슨 힘이 있었는지 증조모는 치맛자락에서 고조모의 손을 떼어내기가 어려웠다. 그녀가 겨우 손을 떼어내자 고조모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길에 가라. 내래 다음 생에선 네 딸로 태어날 테니 네 딸로 다시 태어나서 애미일 때 못해준 걸 마저 해줄 테니 그때 만나자. 그때 다시 만나자. 증조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왔다. 잠시라도 뒤돌아보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17년 동안 살던 집, 누린내가 가시지 않던 집, 똥찌개꾼도 상대해 주지 않아 스스로 오물을 퍼내야 했던 집, 해질녘 구석에 핀 꽃이 예뻐 바라보다 아무 이유 없이 날아온 돌에 머리를 맞아야 했던, 무엇 하나 좋은 기억이 없던 집. 그 집을 떠나 기차역으로 가는데 그 짧은 길이 천리길 같았고 걸음걸음이 무거워 나부로 만든 신발을 신은 것 같았다. 그래도 떠나야 했다. 그게 사는 길이었으니까. 열차에서 노란 유액을 개어내면서 증조모는 생각했다. 잊을 거라고, 잊어버릴 거라고,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할머니는 증조부가 증조모에게 왜 미쳤었는지 조금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증조모의 눈 속에는 아이들에게서나 보일 법한 호기심과 장난기가 있었다. 타고난 기질이 그랬다. 백정딸 주제에 뭐가 당당하고 즐거워서 저런 표정을 짓는 거지. 그런 이유로 어린 시절에는 맞기도 했다. 고개 숙이고 걸어 감히 양민과 눈을 마주치려 해? 그러나 증조모는 고개를 숙이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숙이려다가도 저절로 머리를 들게 됐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 봤다. 물이 지어 날아가는 하늘의 새들을 쳐다보느라 넋을 놓았다. 만사를 궁금해했다. 세상이 궁금하고 사람이 궁금했다. 증조모가 증조부를 만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증조모는 역사 앞에서 삶은 옥수수를 팔았는데 일이 끝나면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철로를 따라 걸었다. 어느 날은 이 철로가 대체 몇 리나 이어져 어디에 닿는지 궁금했다.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 저쪽 멀리서 철로를 따라 걷고 있는 남자에게 가서 물었다. 이 철길은 몇 리나 이어지는 길아요? 말을 뱉어놓고 나서야 증조모는 정신이 들었다. 백정이 양민의 길을 막았으니 호되게 맞아도 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 이 어린 남자는 멀뚱히 서서 생각에 잠겼다.
2: 북으로는 신우주까지 가고 남으로는 부산까지 간다는데 기계에 몇 리나 되는지.
1: 그는 증조모의 저그리 고름에 달린 검은 천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백정을 나타내는 그 표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철길을, 침묵을 바라보았을 뿐. 자리를 떠나려는 그녀에게 그가 말했다.
2: 내일 이 시간쯤 일로 오면 알려주겠소. 동무 중에 출토 박사가 있으니
0: 물어보면 되겠으니까.
1: 증조부는 증조모를 만나기 전부터도 개성으로 가고 싶었다. 개성이 아니라 어디라도 좋으니 열차에 몸을 싣고 고향에서 멀어지고 싶었다. 떠돌고 싶은 충동이 있는 사람이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는 그런 성향이 있었다. 소에게 꿀을 먹이고 오라고 시키면 소를 데리고 자기가 걸어갈 수 있는 가장 멀리까지 가곤 해서 해가 지면 마을 사람들이 찾으러 다녀야 했을 정도였다. 밤이 깊어질 무렵 어리빠진 표정으로 소를 데리고 집에 들어오는 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할머니는 종종 상상해보곤 했다고 말했다. 증조부는 처음 열차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달리는 모습에 어지러울 지경이었고 가슴이 뛰었다. 멀리서 울려오는 경적과 바퀴가 철로 이음에 닿아 덜컹거리는 소리를 그는 사랑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는 동네에서부터 두 시간을 걸어 역사까지 갔고 철로를 따라 걸었다. 멀리서 기적소리가 들리면 가만히 서서 열차를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자리를 피했다. 열차는 귀청을 찢을 듯한 천둥소리 같은 굉음을 내고 지나갔고 그 진동이 땅을 타고 그의 몸에 전해졌다. 그는 역사 앞에서 먹을거리를 파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그 여자애를 알고 있었다. 백장의 표지인 검은 천을 옷구름 끝에 달고서 아직 어린 티가 남은 검붉게 탄 얼굴에 커다란 손으로 사람들에게 옥수수를 건네던 모습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철길은 몇 리나 이어지는 길아 해요. 그때 이상하게도 그는 그 순간을 이전에도 경험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분명 그곳에서 그렇게 얼굴이 검붉게 탄 여자애와 서 있었는데 이어서 기적소리가 들리고 까치 한 마리가 서쪽으로 날아갔던 것 같은데 그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정말 멀리서 기적소리가 들려오고 마른 까치가 하늘을 날았다. 철길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에게 내려오라고 손짓하는 그녀를 보며 그는 그 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다. 이상한 직감이었다. 그는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여자애에게 말했다. 내일 여기에서 다시 만나자고. 만나서 이야기해 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알려준다면 다시는 그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만으로도 조금 슬퍼졌던 것이다. 그 철로가 몇 리나 이어지느냐고. 사실 그는 눈을 감고도 말할 수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철로까지 두 시간을 걸어서 그녀를 기다렸다. 반나절이 지나도록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만나기로 한 지점을 착각했나 싶어서 철로를 따라 이리저리로 걸어보았지만 소용없었다.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그 여자애가 자기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했다. 내일 만나 알려주겠다는 말에 여자애는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그냥 가던 길을 갔던 것이다. 어떻게 대답조차 받지 않고서 그 애가 여기에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그는 부끄러웠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는 그 여자애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어떻게 백정 여자아이가 양민 남자에게 태연하게 말을 걸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볼 수 있는지, 어떻게 양민이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어째서 그에게 그 순간이 처음이 아니었는지, 어째서 붉은 볼의 여자애가 그를 바라보던 그때 기적이 울리고 까치가 날았는지, 왜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던 건지. 그 애는 백정의 자식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어쩐지 괴로워졌다. 백정의 자식이라는 말에 그 애의 존재를 구겨 넣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0: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백정의 자식이라는 말로 자신이 그애에게서 받았던 모든 느낌을 부정하려 했다는 사실에 그는 한없이 쓸쓸해졌다. 다음 날 그는 또다시 한참을 걸어서 역사에 갔다. 한쪽 구석에 앉아 옥수수를 팔고 있는 그녀가 보였다. 여름이 끝나가던 시기여서 저녁이 되기 전인데도 공기에서 열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남은 옥수수를 다 달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로 돈을 받고 옥수수를 건넸다. 덕분에 오늘은 집에 일찍 가겠구나요. 그녀가 자리를 정리하려고 하자 그가 조급한 마음에 입을 열었다.
3: 어제 기다렸댔어.
0: 그제야 그녀는 그를 알아봤다.
3: 항상 기럽게 혼자 다녀? 그냥 걱정이 되어서리?
0: 일 없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잘하니. 그녀가 불편하다는 내색을 하고 자리를 정리했다.
3: 철루가 몇 미인지 궁금하다길래.
0: 길에서 나더러 다음날 나오라 하실까? 그녀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1: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기럽게 말로 하라요. 난 한시가 바쁜 사람이라요. 한가하지가 않십니다.
0: 그러고는 광주리를 옆구리에 끼고서 자리를 떴다. 그는 우두커니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네. 오늘 새로 시작한 책 밝은 밤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배낭녀 9월부터는요. 화요일 9시 반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밤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보호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너였으면 좋겠어. 나랑 웃어줄 사람 너였으면 좋겠어. 같이 걸어줄 사람 너였으면 좋겠어. 늦은 저녁 돌아오는 길 뜨겁게 안아줄 날 위한 한 사람. 말하고 나면 다 사라질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하는 한종 동네 라디오 사회자 유아신입니다.